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그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마지막 곡에 예,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가 나와서 저는 방송 준비하고 있다가 혼자 웃었어요. 어머나도 이런 이어짐이 있네라고. 자, 여기서는 뭐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놓고 봐도 정말 여러분은 내 것 같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싶으신가요? 가끔 내 인생인데 내가 절대 주체가 되지 못한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변하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늘 뭐 어떤 사람이 항상 그렇게 주체의식도 없고 뭐 그렇게 살게 하겠습니까마는 종종 내가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또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속수무책으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너무 성급하게 어떤 삶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으로 직결시키지는 마세요. 이게 애착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고민 많은 거 정말 너무 열정적이어서 고민이 많을 때도 있으니까요. 제가 몇 가지를 추려보니까 우리가 다 각자 이제 어디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분명 나의 것이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동반자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위로 아래로 또 앞으로 옆으로 뒤로 혹은 뭐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그 늘 속도를 맞춰야 하는 일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내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 거를 좀 바라보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내 중심, 이 축은 딱 잡고 예, 위는 좀 이렇게 휘더라도 아래는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내가 주인인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죠. 뭐 굳이 어려운 말로 좀 아니 어려운 말이 아니라 조금 멋지게 한번 포장을 하고 싶었는데 마무리를 예, 굳이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암튼 흔들리지 말고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여는 날이고요. 추억의 명반 함께 들을게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참여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강인원의 어린 왕자, 그리고 유익종의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관계의 신호등. 함께하는 시간 속에 순간순간 신호가 있다.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 불로 주의를 주듯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종종 곳곳에서 노란 불이 켜진다.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빨간 불이라면 반드시 멈추는 게 좋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수많은 경고들로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멈춰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빨간 불에서 멈출 것인지 파란 신호를 보낼 것인지 말이다. 항상 사고는 무심코 지나치는 노란 경고등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랑에 대한 무모한 자신감 또는 사랑에 대한 안전불감증 같은 것.

최혜영의 그것은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재식의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였습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다룬 글인데 우리 뭐 살아가면서 영원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진짜 사회생활 오래 하고 막 그러신 분들도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 돌봄을 등한시하면서까지 뭔가 좀 되려고 했던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이 좋은 사람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도 좀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의 해답은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대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순 없다는 거죠.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이게 뭐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여기에만 어떤 생각이 꽂혀서 좋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달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좀 곤란하겠죠. 먼저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또 내 가까이 내 곁에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우선시하라는 얘기 같아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겠지만 왜 가끔은 진짜 어떤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혹은 지금 마찰이 조금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보려고 진짜 많은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참 어긋난다, 어긋나기만 한다 싶은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할 만큼 했는데도 이상하게 친해지진 않네 라던가 아, 참 저 사람은 속을 다 안 보여주네 라던가 그럴 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던 거기에서 마음을 충분히 쏟으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잘못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상대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은 내 모습을 유지한다면 돌아오는 반응도 좀 다를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너무 큰 신경 쓰지 말아라가 또 결론이 되겠네요. 1부 끝곡은 뒷번호 931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이용복의 줄리아 전해드리고 2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각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법문.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 첫 곡은 조규찬의 무지개였어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은수님 일찍 오셨네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음악이 있어 좋은 날이라고.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너무 당연하게 이 존재하는 음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예 몰랐다면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있다가 없으면 절대 안 될 거고, 음악이라는 게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뭐랄까, 힘들면 끌어주죠. 신날 땐 더 신나게 해주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신날 때 차라리 막 발라드 이런 거 듣고, 네, 반대로. 어쨌든 음악은 참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도광택님 반갑습니다. 새벽에 일하면서 인천공항 다녀올 때 낮은 좀 덥지만 아침은 완연한 가을 느낌. 벌써 가을 느낌까지 나요. 내일이 말복. 이야, 참 신기하네요. 이게 어렸을 때는 초복, 중복, 말복, 이게 뭔가 굉장히 길게 그 사이 간격도 긴 것 같고 막 이랬어요. 또 언제부턴가 벌써 중복이야 뭐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지나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번에도 약간 뭐 초복, 중복 그런다가 바로 또 말복이야? 벌써 말복이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뒤에 건 왜 쓰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렇네요. 40일 후면은 추석이랍니다, 여러분. 올해 추석이 좀 이르죠. 그래가지고 40일 뒤면은 추석이래요. 자연의 힘이 대단함을 새삼 느낍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세요. 8월의 푸른 하늘, 해바라기의 계절이죠. 갑자기 저 지금 그 해바라기랑 코스모스랑 개나리랑 다 생각났어요. 왜인지 아시죠? 요즘 뭐 정해진 게 없다는 세상이라.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날씨? 뭐든, 네, 뭐든 최대한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신 거라면 모든 것이 이대로 가면 좋겠다 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배려님 어서 오세요. 소디님이라고. 이 소디님 좋은데요. 볼수록 소디님. 소디님이 좋은데요라고 해요. 소디가 마음에 드네. 소디가.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운 오늘도. 벌써 차가운까지 갔어요. 차가운은 약간 설레고 좋긴 한데 벌써 차가운은. 근데 되게 일찍 나오면 그 여름에도 새벽에는 되게 약간 그 신선하고 뭐랄까 좀 지금 여름 아침이 맞나 싶은 그런 날들이 가끔 있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8439 뒷번호 쓰시는 분. 오프닝 송 김원준의 쇼. 제가 고2 때 나왔던 곡이네요. 그러시군요. 제가 대충 우리 문자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 8439님 그 나이를 제가 얼추 대충 전에 짐작을 했었잖아요. 그쯤이겠네요. 이때 원치 않았던 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별다른 추억이 좀 없었던 고교 시절을 보내셨다고. 그런 시절의 최애곡들 중 한 곡이었죠. 벌써 30년 전 이야기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언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때 추억 얘기할 때는 그냥 기본 몇십 년 전 이렇게 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람이 나이를 먹잖아요. 근데 그 생각 못하고 계속 얼마 전이라고 하다가 거기에 10년을 더 더해야 되는 날이 오니까 그거 되게 기분 묘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1102 쓰시는 분, 또 경민님도 반갑습니다. 경원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4160 쓰시는 분, 바람구름님도 반갑습니다. 자, 바람구름님이 신청하신 노래 프로클 하름의 A Fire Shade of Pale 준비했고요. 이 곡에 이어서 무디 플루스의 포말레이디까지 두 곡입니다.

무디 블루스의 포멀레이디, 먼저 들으신 노래는 프로클 하룸의 A Whiter Shade of Pale이었습니다. 아, 2764디폰을 쓰시는 분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소영님. 그렇죠. 고민은 또 같이 해결해드려야죠. 뭔가요? 알람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알람 소리? 자, 끝까지 읽어볼게요. 안 끊고 읽어봐요. 스마트폰 알람으로 잘 일어났는데 언제부턴가 안 들려서 설정이 잘못됐나 확인해 봤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낮에 그냥 켜봤을 때는 됐는데 이상하게 아침에만 안 들립니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그런 걸까요? 약간 내성 생기듯이 너무 막 계속 같은 소리로 했으니까 이제 이게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방법은 소리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 알람 소리를 뭐 음악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리스트 쫙 켜서 하나씩 눌러보는 거예요, 낮에. 눌러봐서 제일 막 뭔가 이렇게 자극적일 것 같다, 이런 거를 예, 딱 찾아가지고 그걸로 다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들리지 않을까요? 지금 기존에 듣던 게 이제 약간 그 되게 막 피곤하고 이러면 그게 소용이 없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경험상 오래 들어왔던 알람이 좀 안 들릴 때도 가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여러 개를 맞추니까 뭐 그거만인 게 아니니까 못 일어나진 않는데 제 생각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자, 2부 끝곡은 폴 매카트니 앤 윙스의 Silly Love Songs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높은 음자리 새벽새.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알람이 들리지 않는다에 대해서 우리 조준호님이 진짜 정말 답이네요. 다 일찍 주무시는 게 답입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리듬이 깨지지 않으면 유지가 될 거란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4894 쓰시는 분은 만약에 뭐 배터리 문제나 이런 걸로 이게 안 나오는 걸까 봐 주신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폰 설정, 애플리케이션, 시계 앱,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서 최적화나 제한 없음으로 바꿔보세요. 너무 꿀팁들을 이렇게 주시네요. 예, 혹시 뭐 이게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876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낮에 뛰세요 하셨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더 안 들리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맞아요. 알람 안 들리는 건 그만큼 뭔가 리듬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 깨진 부분을 좀 보완해주면 되겠죠.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명반 들으러 가겠습니다. 유미리 젊음의 노트.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83년에 발표된 신디 로퍼의 She's So Unusual입니다. 라이벌이란 단어는 서로 시너지를 내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어느 한쪽이 더 부각되기를 기다리는 단어 같기도 한데 80년대에 마돈나와 신디 로퍼가 이런 구도를 그렸죠. 80년대 초중반 두 사람은 팝의 여왕자리를 놓고 라이벌 대전을 펼쳤는데요. 83년에 또 같은 해에 둘 다 데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신디 로퍼의 데뷔 앨범을 준비한 거고요. 1983년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4위를 기록했고 9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600만 장, 전 세계적으로 1600만 장의 판매고를 넘어섰습니다. 이 앨범으로 1985년에 열린 제27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신인 부문을 수상했고요. 이 앨범은 단순히 인기 음반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진 다양한 매력과 그 매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탄탄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디 로퍼의 본명은 신시아 앤 스테파니 로퍼라고 합니다. 53년 6월 22일생이네요. 아버지는 독일 스위스계 출신이고 어머니는 시칠리아 출신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이 앨범이 발표됐을 때 신디의 나이가 이미 30이었어요. 서른이 많은 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전부터 락밴드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작곡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신디 로퍼는 주디 갈랜드, 비틀즈, 빌리 홀리데이, 엘라 피츠제럴드와 같은 가수들의 음악을 듣고 자랐고요. 어머니가 딸의 창의성과 음악성을 일찍 알아보고 가수가 되도록 격려해줬대요. 12살에는 언니에게 물려받은 기타로 어머니에게 어쿠스틱 기타를 배웠고 이때부터 직접 가사도 썼다고 합니다.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일찍부터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남보다 훨씬 앞선 좀 뭐랄까 좀 독특하고 그런 현란한 색상의 옷을 많이 입고 다녔대요. 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신디 로퍼의 무대가 옛날 혹시 그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딱 지금 느낌으로 노래하는 그런 영상이 많죠. 자 수록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Money Changes Everything, Girl Just Wanna Have Fun. 이 곡은 이 앨범의 첫 번째 히트곡이고요. 그리고 프린스의 곡을 커버한 When You're Mine, 또 Time After Time, 그리고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너무나 재밌게 패러디해 주시는 쉬밥. 뭐 참 그 쉰밥이다 알밥이다 그러시지만 쉬밥.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신디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곡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참 오묘하고 그런 매력적인 그런 노래고 우리나라에서 왁스가 오빠로 이렇게 불러서 히트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All Through the Night, Witness, 그리고 His So Unusual까지 이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앨범에서 세 곡을 들을까요?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Girl Just Wanna Have Fun, She Bop.

신디로퍼의 데뷔 앨범에서 세 곡을 들었습니다. She Bop 그리고 앞에 들으셨던 두 곡은 Time After Time, Girl Just Wanna Have Fun 이렇게 She Bop까지 세 곡을 들었는데 아 진짜 분위기 깨게 자꾸 아재 개그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를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참 그 개그들 영향이겠죠. 정말 그렇게 들리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뭐 알밥, 니밥도 내밥 이렇게 들린다고 저도 처음에 그런 문자 받으면 아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제 귀에도 그렇게 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혼자 웃고 그러고 있어요. 1382 번을 쓰시는 분이 아 알밥, 시밥 알죠. 아 이거 누가 했냐고요? 누가 했죠? 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 조혜련 씨가 했나요? 모르겠어요. 개그맨들이 이런 걸 좀 많이 해가지고 아줌마 배 이런 거 그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디 로퍼의 노래 지금도 제일 많이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쉬밥이었다가 걸저선 해번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타임 애프터 타임. 이 세 곡이 워낙 지금도 익숙하게 많이들 또 들으시고 신청해 주시는 곡이라 그렇죠. 추억 속으로 열심히 가는 중이라고 이영희님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노래들이 예, 좀 더 추억여행에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문자들이 좀 밀렸습니다. 4부에 여유롭게 보도록 하겠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열려 있습니다. 3부 끝곡은 현동수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윤신의 인생이란.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킬리만자로의 표범님의 신청곡 안젤리나 조던의 Love Don't Let Me Go 였어요. 4부 첫 곡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3부 코너 전에 어떤 문자들 좀 먼저 볼게요. 1394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손 들었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7286 쓰시는 분, 또 우리 이영희님은 아까 또 뭘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 못해드린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 그냥 인사였는데 아 딸이랑 맞아 이거 딸이랑 드라이브 가기로 했는데 아 저보고 공주님 모시러 갈게요 집에서 딱 기다리세요 이러길래 김치전이랑 커피 내리고 있어요. 조금 부조화스럽긴 하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맞아요 커피 아이스커피 딱 만들어가지고 약간 매콤하고 짭짤하고 이런 거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전 이런 조합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것보다 따님이 너무 좋네요. 정말 엄마 기분 좋게 아 딱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시러 갈게요 공주님 요즘 곤듀님 이렇게 부르던데 아 따님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지금쯤이면 함께 드라이브 중이실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맛있는 커피에 김치전도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구경도 하고 오세요. 진짜 좋네요. 이래서 딸이 있어야 돼 라는 그 약간 전형적인 이해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알람 그 얘기에 좀 도움을 주시려고 주신 것 같아요. 은정님이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이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들쑥날쑥한 리듬을 살면 몸이 막 오늘은 이렇게 적응했다가 또 내일은 여기에 적응해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네. 오류가 생기는 거니까 정확하게 일찍 뭐 잘 시간에 자고 할 거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어른들이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람이 뭐야? 알람 맞춰도 그 전에 일어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1423 디본을 쓰시는 분. 아, 그 아재 개그, 그 노래 약간 패러디 그런 거. 아, 제일 먼저 한 개그는 박세미님이다! 하셨는데, 박세미님도 이런 거 하셨군요. 한때 너무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분 누구냐 무슨 성호님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하는 거 진짜 많아요. 아줌마 배도 그분이 하는 거 봐가지고 맞아 한때 이게 붐이었죠. 붐 패러디 붐. 그리고 033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조금 전에 어느 분 노래인가요 하셔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3부 끝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3부 끝곡 그 윤신의 인생이란 이었습니다. 윤신의 님의 노래였습니다. 또 행운두배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1부부터 선곡이 좋네요. 따끈따끈한 날씨. 이 정도면 귀엽게 표현한 거죠. 따끈따끈한 날씨에 곡식이 여물어야 하는데 가뭄 때문에 또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너무 더워 너무 추워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추위 더위보다 더 중요한 건 자연의 할 일들에 미치는 영향들 아니겠습니까? 곡식이 여물고 뭐 제대로 익어가고 다 하자면 도와줘야 되는 게 이런 거 기온, 뭐 바람, 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78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리님은 소디, 영디, 신디, 로퍼 저는 엄친디로 하겠습니다. 엄청 친해지고 싶은 DJ 이것도 너무 괜찮은데 엄친디? 약간 엄친딸로 가다가 간 것 같기도 하지만 좋네요.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또 좋은 의미 있으시면 얼마든지 붙여서 불러주세요. 저는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 잠깐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우리 그 황금배려님이 질문은 아니고 어쩜 이렇게 매번 노초에서의 선곡들은 듣고 팠던 곡들과 어릴 적 추억 또는 그런 곡들인지요? 너무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그렇게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더 기분이 좋고 감사하네요. 그만큼 우리 추억의 어떤 결들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사실 또 비슷하고 그런 게 많겠죠. 가끔 추천해 주신 노래들도 너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여름이 가는 게 갑자기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4386 쓰시는 분이 아88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이정석 여름날의 추억.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LP 버전으로 전해드리게 됐었네요. 아, 부산갈매기님. 아, 아까 신청운동 할 때 맞아요. 제가 그때, 아이쿠, 잊어버렸다. 그러고서 이제 노래 나간 다음에 우리 PD한테 엄청 막 말로 거의 막 약간 제가 두드려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제나 옆에서 그걸 왜 빠뜨려?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잊어버려서 언급을 못했었는데 우리 부산갈매기님이야 워낙 그 저기 노추 가족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다 알아요 다 워낙 노래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일찍부터 고정으로 들어주시던 분이라 알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진도 주셨어요. 사진도 다른 사진들 아 해운대 사진 아니에요. 해운대 달맞이 언덕 뭐 이렇게 아는 척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아닐까 봐. 그리고 2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6173 뒷번호 쓰시는 분이 여름날의 추억 방금 이 노래 들으면서 주신 거죠. 너무 덥다고 탓하지 마세요. 지나가면 또 여름이 그립고 겨울도 지나가면 또 겨울이 그립고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또 지나가면 막 다시 아 그렇게 무더웠으면 좋겠어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아유 그래 지난 여름은 그랬다 뭐 지난 겨울은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김정태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릴까요? 아 김정태님 저 왔습니다 하시면서 여기 고향 하늘에 구름이 멋집니다 라고 사진 주셨거든요. 진짜 멋진데요? CG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얼핏 보면 약간 바다 사진 같기도 약간 하얀 파도 일어날 때 바다 사진 같은 느낌. 그만큼 하늘색이 너무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약간 가을 느낌인데요. 백미연의 하늘만 보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백미연의 하늘만 보면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은서님이 진짜 점점 발라드가 듣기 좋은 계절이 오네요 하셨습니다. 사실 뭐 계절에 따라서 장르 딱 정해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발라드가 더 잘 어울리는 때가 있고 댄스곡 이런 곡들이 좀 더 신나게 들리는 때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드라이브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제가 드라이브 할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신나는 노래만 막 들으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약간 야밤에 운전하면서 듣기로는 발라드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런 거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정해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이왕이면 좀 다양하게 다양한 재미를 맛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원님은 지난 한 주 굉장히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내일 금요일에 맞춰서 딱 해결되길 바라고 있어요. 소영님도 빌어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뭐 내막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내일 아주 홀가분하게 잘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잘 해결되고 있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그런 문자를 앞에 써주셨잖아요. 이 마음가짐이라면 잘 될 겁니다. 뭐든지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거하고 그 중간중간 괜히 막 혼자 쑥스럽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아이 뭐 되겠어요 이러면 진짜 말이 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세요. 뭐든지 저도 그러려고요. 저도 그러려고요. 된다 하면 된다.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믿고 하는 일은 아무래도 끝까지 뭐 그 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이미 마음가짐이 세모인데 동그랗게 되기가 쉽지 않겠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146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늘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이제 좀 자주 와서 들어볼게요. 제 추억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참고로 아주 연장자는 아닐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만 써주시면 어떻게 짐작을 하죠? 꼭 밝혀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들어보시면 노추가 굉장히 좀 다양한 곡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4186 쓰시는 분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5046 쓰시는 분하고 1049 쓰신 분이 두 분이 친구시라는 거군요. 그래요. 친구분이 같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애칭도 동시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번호도 좋지만 우리 뭐 부산갈매기님, 황금배련님, 행운두배님 이런 식으로 좀 더 친근하게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소영님 사진 좀 바꿔야 하셨는데 부산갈매기 그 우리 홈페이지요? 네. 진짜 고민해서 바꿀게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민이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행운두배님이 신청하신 곡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가 있어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못 산다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있어 불행하다는 삶이 있습니다. 당신만 아니면 살 수 있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쪽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대종사님은 이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은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무한한 긍정입니다. 사이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이 세상엔 이른바 사색 인종이라고 하는 인종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같은 인종 중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같은 민족 중에도 여러 시족이 여러 지역에 각각 살고 있지만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본되는 기운은 다 한 기운으로 연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뿐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큰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하모나이즈, 선윌라이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3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름을 틀림이라 여기며 그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밀어내고 배척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인종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과 폭력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은데요. 나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죠? 모든 생명은 본래 한 기운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신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모두가 깊이 있게 자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와 교구 탐방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소식 준비했습니다. 원불교 사축이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원불교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이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공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국경과 언어를 넘은 감동적인 응모작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법인절의 의미를 저마다의 다양한 시선으로 참신하게 감안해 원불교의 은혜로운 가치를 모두와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첫걸음이었다고 합니다. 수상작이 발표됐는데요. 대상은 평화교단 교도님이 응모한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최우 수상엔 용호교단 교도님의 응모작 토끼와 거북이가 차지했고요. 우수상은 내 인생 사무회원이라 오히려 갓생, 넌 참 감동이었어, 법인의 마음으로, 법인절 오늘 우리의 서원에 돌아갔습니다. 또 영산성지순례 브이로그, 온 세상이 다 부처님이네, 하나의 원이란 제목의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수상작은 원불교 공식 너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모전을 주관한 정보전산실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뜻깊은 첫걸음을 내딘 원불교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에 응모해주신 모든 교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고요.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제2회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사축이제 쇼폼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멜로망스 선물.

법 그릇이야 또는 도의 종자야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된다. 법 그릇은 어떤 뜻으로 말하는가? 또 도의 종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말하며 마음속에 새겨야 할까 하는 생각에 내 자신 스스로 침묵할 때가 많다. 수행자의 기본은 굴기하심. 요즘 말로는 별로 쓰지 않는 언어지만 수행자는 나를 낮추어야 거기서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된다. 지내보니 법의 그릇도 수행자들이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도의 종자라는 것도 때와 계절에 맞아야 식물이 싹트고 생동력이 강해지는 성장처럼 우리 삶의 이야기가 서로 응하고 통할 때 아름다운 대화가 된다. 반대로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마음의 피로감을 느낀다. 도우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된다. 이치와 사리에 맞고 쉽게 마음으로 헤아리며 그 말이 내 마음에 새로운 의미를 밝히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 바로 도우심이로구나 하며 세월을 낚아왔다. 내가 좋아하는 수채 화가로 조셉 주크북이 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맑고 표현력이 왕성해 호기심이 일었다. 어느 날 물감을 사놓고 표현하려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 화가 지망생이 나에게 그림 실기와 비법 등을 연수받은 경험담을 전했다. 선생도 붓질을 하다 실수할 때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차라리 이렇게 되길 바랐어 하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한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걸음 넘어서는 기질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학인들을 수행자로 비교하셨는데 어느 날 학인이 욕심으로 구하여도 얻어지나이까 옆줍자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크게 와 지나니라 라고 답하셨다. 어찌 보면 관심과 무심의 경계 속에서 내가 이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정은광 교무님의 글 도인의 심성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둥근 빛으로 듣고 왔습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의 교화를 생각하며 섬 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9월 1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교구탐방 만나볼게요. 오마이걸 번지.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광주 전남교구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1일 광주 전남교구가 1박 2일 동안 청소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여수교당에서 진행됐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 농성, 남광주, 풍암, 동순천, 여수, 여천, 앞해 교당 등 22명의 청소년들이 좌선과 행선, 서원의 밤 행사, 물놀이와 과정 활동 등을 함께하며 뜻깊은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행사 진행에 참여한 최성경 교무는 청소년들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 평등 세상 건설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데 노력했다며 진행하는 교문들도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신창교당이 신입교도 교육과 동아리에 함께할 교도님을 모집합니다. 신입교도 교육 과정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90분 동안 신창교당 청소년 법당에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엔 가야금 동아리를 교당 대각전에서 진행합니다. 또 노래교실 동아리는 일요 법회 후 낮 12시 30분에 대각전에서 함께한다고 하네요. 이웃교당 교도님들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엔 경기 인천교구로 가볼까요? 경기 인천교구가 7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원시 공영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공영장례는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기 어려운 분들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가 함께 치르는 일인데요. 종교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일은 전국에서 수원시가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기 인천교구는 그 한 축을 맡아 원불교 의식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왔는데요. 조문객이 없는 빈소, 영정 없이 위패만 놓인 상 앞에서도 정성은 조금 더 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합니다. 경기 인천교구가 지난달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어린이 훈련을 진행하며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데웠다고 합니다. 마인드업, 마인드 이론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훈련은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됐는데요. 어린이들은 단별로 농구, 릴레이 달리기 등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친밀감을 형성해 서로를 깊게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결제식에서 김홍기 교무는 항상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하며 서로에게 고마워, 괜찮아, 사랑해 같은 말과 같이 힘이 되는 말을 먼저 건네자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교구 청소년 교화협의회 교무들이 보통급 계문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계문이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란 사실을 체감하도록 도왔는데요. 지도자로 참여한 조관도 예비교무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다 보니 오히려 더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청소년 교화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달 25일과 26일엔 경기 인천교구 학생 여름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한창 자기 자신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나이의 청소년들이 성적과 진로,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복잡한 시기이기도 한 만큼 학생 훈련은 그 물음을 잠시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 놓고 꺼내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또래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해준 학생들과 지도해주신 교무님들, 뒤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느낀 자리였다고 하네요. 오는 21일 법인절을 앞두고 경기 인천교구 교당들이 3년마다 돌아오는 법의 사정의 해를 맞아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는 한편 폭염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 나누는 알찬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각 교당 안에서는 사은의 진리를 삶 속에서 되짚어보는 교화단 법회가 이어졌고 법의 등급과 본인 법의 측정 점검표로 지난 3년의 공부를 돌아보는 법의 사정 안내, 8월 월초 연불선 기도법회로 한 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들이 곳곳에서 펼쳐졌고요. 교당 밖에서는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 20주년을 맞아 4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서울교구로 가볼까요?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간 서울교구가 학생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5인 훈련원과 주문진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엔 서울교구의 8곳 교당에서 33명의 교도들이 함께했는데요. 마음 충전 100이라는 제목으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나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고 나에게 진정한 쉼과 충전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결제식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으로 싱잉볼 명상, 저녁 심고, 마음 충전 일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둘째 날에는 해변에서 아침 명상 요가를 하며 하루를 열고 마음 충전 센터 활동과 물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 퀴즈를 통해 함께 웃고 협력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엔 선요가로 마음을 깨우고 키캡 DIY 작품을 만들었고 해제식에서는 훈련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실천할 작은 마음 충전 행동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나를 다시 힘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만의 충전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참가 학생들과 진행자들은 이번 훈련에서 충전한 밝은 마음이 가정과 학교, 교당 생활 속에서도 오래 이어지기를 염원하며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교구 청년 마음훈련, 일상점프에 참여한 17명의 대학생, 청년과 인솔자 등 20여 명이 지난 3일 해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요 실천을 위해 핀란드로 출국했습니다. 핀란드 탐페레 교당에 도착한 청년들은 일원문화센터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훈련의 소득을 쌓아가고 있다고 전해왔는데요. 이날 현장에는 이재웅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도 함께해 청년들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교구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성심 교무가 시카고 로열라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원불교 노년층 교도의 감사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시사점으로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인문학, 의생명과학, 사회과학, 전문대학원 각 분야에서 우수 논문을 추천받아 심사 후에 분야별로 한 명씩 수여하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성심 교무는 사회복지학이 포함된 전문대학원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성심 교무는 출가 전 특수교사로 발달장애 학생들을 지도했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및 미주선학대학원 졸업 후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시카고 교당에서 미주 현장 교화를 담당했고요. 이후 교화 현장의 경험과 재생이세의 서원의 바탕에 원불교의 영성과 교법의 가치가 사회와 더욱 깊이 소통하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와 실천을 아우르는 보훈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심 교무는 이번 수상이 원불교가 지닌 영성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교법으로 세상과 깊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요. 우리에게는 교법을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하며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전하며 천만 경계 속에서도 천만 은혜를 창조해내는 교법의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피어나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원기 111년 중앙총부 법인절 특별기도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중앙총부 대각전이고요. 15일과 16일, 17일엔 교사 봉독을 진행하며 18일은 총무부장 이상균 교무, 19일엔 교화훈련부장 이인성 교무, 20일은 수의단의 상임중앙 박중훈 교무의 설법이 있습니다. 법인절 당일인 오는 21일엔 중앙총부 경축식에서 특별 기도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원기 111년 중앙총부 경축식은 오는 21일 오전 9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되며 안인석 교무의 설법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인절의 뜻을 함께 새기고 서원을 모으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오는 21일 법인절을 맞아 청소년국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인데요. 반짝이는 일원상, 법당 풍경, 함께 법회를 모습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교당 법당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그림 크기는 A3, A4 사이즈입니다. 참여한 어린이에겐 멋진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네요. 많은 어린이 교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정은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스맨, 그 무조건적인 좋다는 긍정이라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고래도 춤추게 하고 럭키 비키를 외치는 진짜 긍정의 포인트는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긍정적 정서성, 즉 긍정성이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의미를 찾아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막연한 낙관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지금 벌어진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비록 그 과정이 조금 고될지라도 말이죠. 오늘도 긍정의 풀파워로 한 뼘 더 랩.

뜨는 하루 어떠실까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은요, 버벌진트의 긍정의 힘. Another one. It's that feel good music. Young one. And VJ.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반갑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가수 장원영 씨가 빵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서 딱 끊겼대요. 모두가 아 2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아쉬워하는 와중에 럭키비키 마인드로 와우 갓 구운 빵을 먹겠구나 였다고 하죠. 막연한 낙관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 그게 바로 진정한 긍정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긍정의 풀파워로 조금 다른 하루를 만들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꾸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970 우무정 8970 번으로 출석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이브의 레벨 핫, 우주소녀의 이루리.

아이비의 Level Heart 그리고 우주소녀 이루리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294 쓰시는 분께서 벌써 이번 주가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이 왜 이렇게 시간도 안 가고 주말이 간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주말까지 언제 기다리나 하다가 긍정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벌써 목요일 점심 지난 거면 이번 주도 거의 다 온 거잖아? 주말에 뭐하고 놀지 행복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좋아! 하고요. 남은 목요일 금요일도 이 에너지로 쭉!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벌써 목요일이라니요. 우리가 아 이렇게도 주말이 가고 월요일이라니 라고 했던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목요일이라니 아니 내일만 지나면 토요일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긍정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즘은 시원하니 살만하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저도 너무 반갑고요. 그러게요. 요즘은 아침 저녁 약 한 12시 전까지 굉장히 그 돌아다니기 좋은 그런 날씨더라고요. 그쵸?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0517 쓰시는 분은 재택근무 중인데 우리 집 고양이가 제 노트북 자판 위에 딱 올라서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일해야 하는데 비키라고 해도 눈만 깜빡깜빡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잠시 손을 멈추고 녀석을 턱 밑을 긁어주며 멍하니 창밖을 봤는데 바쁘게 달리던 일상 속에서 그 녀석 덕분에 강제로 10분 힐링 타임을 가졌습니다. 고양이 덕분에 오늘도 소소한 행복 채워가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냥이가 우리 집사님을 좀 쉬라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너무 열심히 일한다. 일한 당신이여 잠깐 쉬어라. 라는 그런 센스 있는 고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주 아는 거예요. 아주 그냥 눈치가 아주 빠꼼하네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던지 나는 보이지도 않아?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잠깐의 쉬는 시간, 예, 여유 있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고양이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고양이 고마워.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모던 다락방에 조용히 눈을 감고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모던 다락방에 조용히 눈을 감고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604 쓰시는 분이 점심 먹고 사무실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저절로 눈이 감기네요. 신나는 노래로 잠을 깨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뒷번호 3119 쓰시는 분께선 희원씨 벌써 목요일이네요. 긍정 마인드로 오늘도 2시간 함께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카드의 Back to Life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 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께서 배는 고프고 고개를 돌려보니 주위에 산밖에 없네요. 하차하고 트럭 모시고 임실로 출발하기 전에 출석. 정말 40분을 더 가야 식당이 있는데 꼬르르륵. 아우성을 부르짖네요. 근데 날씨가 참 좋아. 선선하니 출발하며 데이트 신청합니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떡해요. 아, 잠깐만요. 그 소리였군요. 꼬르륵 소리가. 3680님의 그 소리였군요. 아, 이러 어찌까나. 그래도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뒷번호 0546 쓰시는 분이 오늘 김치볶음밥을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불조절을 잘못해서 바닥이 살짝 눌러붙은 거예요. 아이고 망했다 라고 하다가 한입 먹어봤는데 웬걸요? 누룽지처럼 바삭바삭하게 눌러붙은 부분이 오히려 신의 한 수여서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요리 고수가 된 것 같아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알 수 없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먹어요. 일부러 약간 밑에 눌러붙게 만든 다음에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고 뚜껑을 덮은 뒤에 후라이팬에 살짝 그을리게 해갖고 밑에는 바삭하고 위에는 촉촉해서 쫙쫙 늘어나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생각만 해도 맛있겠네요. 예, 밥을 먹고 왔는데 말이죠. 뒷번호 2210 쓰시는 분이 아침에 19도길래 19도까지 내려갔었나요? 신나서 베란다 물청소를 시원하게 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정오가 넘어가니까 31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베란다에 걸어둔 빨래는 초스피드로 바짝 말라서 좋긴 한데 제 체력도 같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에요. 신나는 노래로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신나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여자친구의 물꽃놀이, 버스터즈의 여름인걸.

여자친구의 물꽃놀이 버스터즈 여름인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호성님이 희원님 날씨가 아침에는 시원해서 좋아요. 오늘은 회사에서 식사하고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호상님! 예, 오늘은 또 회사에서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뒷번호 6078 쓰시는 분이 요즘 왜 이리 달달구리들이 땡기는지 어제도 도넛을 사서 두 개나 먹고 잤네요. 살찌는 소리가 슬슬 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를 못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워서예요. 더워서예요. 그 밤이 돼도 아직까지 그 기온차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새벽으로 넘어가야 안 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워서 몸이 축 처지니까 이럴 때 내 안에 좀 스파이크, 당 스파이크를 쫙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슬슬 안 드실 겁니다. 그럼요. 너무 많이 이제 이게 자꾸 밤에 드시다 보면은 사실 건강상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뭐 살이 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건강상에 좋지 않으니까 요거를 슬쩍 낮으로 조금 옮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김성철의 티라미수 케이크, 10cm의 사랑이 방울지네.

김성철의 티라미수 케이크 10cm의 사랑이 방울 지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비비의 범파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연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아이콘의 취향저격.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힛쌤! 안녕, 힛쌤이에요. 자주 쓰진 않지만 한 번씩은 꼭 쓰게 되거나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말들. 오늘도 그 아리송한 점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로 나이별 2층입니다. 중간에 기습 문제도 나가니까 귀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해요. 15세는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로 지학이라고 부르고요. 30세는 도덕 위에 서는 나이라고 해서 이립이라고 합니다. 40세는 판단 흐릴 일이 없는 불혹이라고 하고 50세는 하늘의 명을 깨닫는 지천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중간에 싹 건너뛴 20세를 뜻하는 이름이 있죠. 하나는 약관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20세 전후에 한참 젊고 꽃다운 나이를 뜻하며 부르는 말이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20세 전후에 한참 젊고 꽃다운 나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주간식입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커피머신의 날 따라해봐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20세 전후에 한창 젊고 꽃다운 나이를 뜻하며 부르는 말이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를 내드렸는데 하나는 약관이고 또 하나는 바로 방년이었습니다. 아, 방년 스물. 20세 전후에 한창 젊어서 꽃같이 아름다운 나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지학, 약관, 방년, 이립, 부록, 지천명, 이순, 고이, 산수, 졸수, 상수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쓰는 표현들도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기 쉬운 나이별 호칭들 오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니까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을까요? 실제로 저는 이제 방년이라는 말은 그래도 좀 알고도 있고 쓰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약관이라는 말은 잘 몰랐고 안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잘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중에 세 분 뽑아봤어요. 뒷번호 2870 쓰시는 분, 방년,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기습 문제 나오자마자 엄마가 야야 그거 방년이야 라고 하고 소리를 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아, 엄마 나이는 이미 지천명을 지나 이순을 바라보시는데 마음만큼은 아직도 방년이라며 엄청 좋아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니 맞춰주셨어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뒷번호 1334 쓰시는 분은 방년이요. 15세 지학 30세 이립할 때 설마 나이 테스트 방송인가 했는데 다행히 20대 방년이랑 약관은 확실히 알고 있었죠. 요즘 나이 셈법이 바뀐다 어쩐다 해도 이런 우리말 이층들은 이쁘게 계속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희쌤 오늘도 상큼한 방송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축하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뒷번호 7945 쓰시는 분께서도 정답은 방년.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문제를 듣자마자 아내가 옆에서 툭 치더니 빨리 8970 눌러 방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아내의 꽃다운 방년 시절을 추억하며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예리의 스물에게 한로로의 영영.

한노로의 영영, 예리의 스물에게까지 두 곡 띄워드렸고요. 3부 끝곡으로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조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에스파의 위플래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띄워드립니다.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에스파의 위플래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칭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칭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3144 쓰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바람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따릉이 타고 출근을 했는데 퇴근길은 아직 무리겠죠. 퇴근길에도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안 그래도 아침 기온이랑 이제 저녁 기온이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저의 착각을 뒤로하고 어제 약 한 7시 8시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킨다고 한번 버텨보자 라고 생각하고 안 키다가 진짜 예 어우 저녁 차리다가 진짜 어우 땀범벅이 돼갖고 목욕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녁 때는 좀 덥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 딱 지나가면 아주 시원해요. 그쵸? 홍경화님께서, 전주에서 익산 갔다가 다시 익산에서 출발해서 고창터미널 와서 잠시 쉬며 어플로 예쁜 희원씨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유엔의 파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안전운전이요. 뒷번호 2635 쓰시는 분은, 오늘 아침 20도 날씨에 방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대충 바르고 나왔는데 낮에 햇빛이 이렇게 뜨거울 줄이야. 지금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침 바람이 시원해도 선크림은 필수라고 보내주셨네요. 심지어 선크림은 형광등이 있는 아래에서도 꼭 발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빛이 있다면 무조건 바르시는 게 좋다고 해요. 아, 뒷번호 1583 쓰시는 분께선, 밭에 거름을 뿌려놓고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어요. 오늘 부산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도 며칠 안으로 비가 또 내린다고 해서 기대해 볼게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날씨 예보를 봤더니 내일 구름과 비 예보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대봐야 알죠, 그쵸? 신청곡으로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전호성님의 신청곡,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167 쓰시는 분이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목도 잊고 살았던 곡인데 전주가 딱 나오자마자 그 시절 시간여행한 기분이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잊고 지냈던 옛 추억들이 스물스물 떠오르는데 점심 먹고 나른하던 차에 마음이 아주 말랑말랑해졌네요. 희원님 오늘 하루 문득 옛 감성에 젖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시간도 참 소중해요. 그쵸? 아, 그런 의미에서 가는 길에 예 친구에게 한번 연락을 슬쩍 해봐야겠네요. 뒷번호 1078 쓰시는 분께서 요즘 같은 날씨엔 옷차림이 제일 고민이에요. 아침 바람은 서늘해서 얇은 가디건을 챙겨 나왔는데 지금은 더위에 짐만 됐습니다. 가방에 쑤셔 넣었더니 옷이 다 구겨졌어요. 그래도 아침 바람만큼은 참 달콤했어요, 희원씨.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아침 날씨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쵸? 그 날씨가 거의 가을 날씨잖아요. 그래서 그 날씨를 오랫동안 맛봤으면 좋겠는데 참 짧게 지나가는 그 가을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가을은 참 소중한가 봐요. 그쵸? 아, 뒷번호 1539 쓰시는 분께서는 아침 바람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창문 열고 바람 맞는데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참 좋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왁스의 황혼의 문턱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심진섭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인 원불교 망미교당 이익중 심도봉 교도의 법문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정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새 신발은 저절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유진표예요. 천년지기.

새 신발을 처음 신은 날 밭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고생해 본 적 있으시죠? 제수도 딱 맞는데 이상하게 며칠은 딱딱하고 낯설어서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까진 곳에 반창고를 붙이다 보면은 이거 괜히 샀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얼마간을 견디고 나면은 어느 순간 그 신발이 가장 편안한 신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도 이 새 신발을 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내 마음과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새 신발처럼 서로 길들여져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새로운 일이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테니까 말이죠. 느긋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조원영의 가요세상 함께합니다. 최진희의 노래입니다. 누구신가요?

0: 다녀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거시기 뭐냐면 그 마음은 여전히 10대인데 몸이 안 따라줘서 거시기한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지난 주말에 열린 동네 축구 경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거시기 옆 동네랑 축구 시합이 붙었는데 시작 전에는 다들 아주 국가대표가 따로 없었어요. 오늘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기세가 아주 거시기했단 말이지. 근데요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마음은 저만치 뛰어가고 있는데 다리가 꼬여서 자기 발에 거시기 해가지고 엉덩방아 찍고 참말로 거시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5분 뛰더니만은 다들 허헉거리면서 운동장에 주저앉아가지고 참말로 거시기 하려고 정신이 없더란 말이지. 그래도 서로 옷에 묻은 흙 털어주고 경기 끝나고 시원한 음료수 나누면서 웃는 모습이 참말로 거시기에게 정겹고 보기 좋더라고요. 몸은 안 따라줘도 마음만큼은 아주 국가대표급인 동네 선수들 성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밤에 무릎에 파스나 거시기역에 쫙쫙 붙이고 흙들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박서진의 노래요.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김다나 이렇게 좋은 날?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 한번 맛보실래요? 이순아의 노래 인생역입니다. 김혜정 씨 함께해서 좋은 방송, 멋진 방송, 좋은 해 가요 세상과 함께 즐거운 오후 시작하신다고요. 한양님, 힐링의 방송. 이제 아침 저녁은 바람이 불어서 살 것 같대요. 참재민의 최경식 씨도 활기차고 신나는 오후 2시 좋은 해 가요 세상 함께한다고요.

이준호의 인생역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조네갈 세상 라이브 대구 배송 중입니다. 부산의 신복선 씨가 부산은 비가 병아리 눈물만큼 내리다가 맙니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합니다. 가을 냄새가 살며시 나는 오늘입니다 하셨네요. 박형우 사랑이 오려나 봐요.

사랑이 어려나 봐요 였습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오전 바람과는 또 다른 바람의 결은 느끼는 오후 2시 하늘이 더 높게 보이는 설렘과 함께 좋은 일 가장 채널 고정입니다 하셨고요. 하늘의 인구름만 유유 흐르는 여름날, 언제나 처음처럼 새롭고 재치 넘치는 말씀은 행복한 웃음을 신나는 음악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즐거운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일 가셔서 함께합니다. 덕분에 웃는 시간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한석영 제주왕.

한세경 제주항이었습니다. 거창의 이현수 씨, 가정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왔으면 좋을 텐데 구름만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하셨고요. 동대문 지혜심 씨, 오늘은 제 여동생 자랑지 와려고요. 배려심도 깊고요. 상대방이 용기를 줘요. 무엇보다도 며칠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저도 상대방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하셨고요. 동대문 이정씨, 그리고 설습의 이성낙씨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혼자 왔어요. 창하님.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신청했던 곡들이죠. 네. 이어서 장영의 생각 말아요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장르 이탈. 재밌는가요? 여름이면 듣고 싶은가요? 유세윤 평양 냉면.

有三个人，有三人用个呀不拉亲过来，有三人找了点帮来，东帮啥嘞？安格拉们找了三个嘞，我领二啥嘞？西帮噻。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길을 걷는데 말이죠. 누군가 전화기에서 살짝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사과는 꼭 받아야겠다고 했잖아 하고 지나치는 소리. 그 상대방의 말은 들리지 않고 한 사람의 대사만 들리는 그 짧은 순간에 희한하게 우리 머릿속에선 순식간에 소설 한 편이 딱 쓰여집니다. 대체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걸까? 저쪽은 뭐라고 하길래 저럴까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단편소설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 옆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전화통화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길에서 혹은 일터에서 들었던 남의 대사 중에 여러분의 호기심을 팍 자극했던 인상 깊은 한마디. 어떤 게 이제 있으셨습니까? 재미있는 생각 이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노래 바로바로 띄워드립니다. 류현정의 50보 100보 전우주입니다. 인생은 번잡.

가사로 만든 이야기 신계행의 가을사랑. 가을이 오면 유난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뜨거운 여름날의 사랑처럼 요란하지 않았고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던 사람이다. 함께 걷던 평범한 길이 훗날 그렇게 그리운 길이 될 줄도 몰랐고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았던 얼굴 하나가 세월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을 줄도 몰랐다. 가을은 참 이상한 계절이다. 한때 푸르렀던 잎이 자신의 계절을 다하고 조용히 내려앉듯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세월 속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떨어진 낙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계절의 흔적으로 남아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린다. 사랑도 그렇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오래도록 남는다. 가을은 사랑이 떠난 계절이 아니라 지나간 사랑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계절인지도 모른다. 낙엽은 떨어져도 그 계절의 기억은 남듯이 사랑은 지나가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가을의 느낌 있는 노래들을 전해드리고 있죠. 네, 느낌이 있는 노래들 말이죠. 자, 고유가실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드립니다. 프리미엄 이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갖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사탕,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지언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훈아의 흰구름 가는 길 듣고 싶다고 평강공주님. 살짝이 발자국 디뎠습니다. 금요일 내일은 1번 3번 손안의 신유들이 오랜만에 울진에 근사한 리조트로 나들이 가자고 했어. 끝내 가기 싫은데 응했어요. 네. 타이틀은 오랜만에 외출로 정하였답니다. 크, 나훈아의 흰구름 가는 길.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신우이들이 이게 돈독하신가 보죠. 원래 신우이들하고 좀 사이가 조금 뭐 어색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서로 이제 챙겨주면서 한 가족이니까요. 언니, 동생, 여동생처럼 이렇게 지내면 좋을 텐데 좀 그 간격이 있긴 있어요. 네. 한영훈 가수님의 사랑한다면도 같이 신청합니다 하신 분. 네, 늘 라디오 함께 해요 하셨고요. 조은혜 가수생 듣다 보면은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가겠죠. 힘들 땐 제가 누리는 걸 생각해봐요. 예쁜 하늘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나훈아입니다. 흰구름 가는 길.

비가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셔주면 좋겠습니다. 용산동 민고 씨. 최영아 씨가 오성근의 몽 유동화의 후예. 강유한의 그냥 가면 어쩌나. 미스김의 미스김 많은 곡 주셨고요. 그리고 파주의 김용풍 씨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송해 우리 아버지 또는 서른대의 빈잔? 빈잔? 네. 남진 씨의 노래인가요? 모정의 인생 신청합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장락 가수의 애비 신청하셨는데요. 강희연의 그냥 가면 어쩌나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미로의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자, 백음성의 노래 벌나비 사랑? 벌나비 꽃나비. 예. 전해드린 노래였죠. 네. 자, 오늘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석입니다.

0: 긴 시간 동안 오직 자신의 소리와 음악을 믿으며 정통 트로트의 한 길만을 걸어온 가수, 중하고 깊은 목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가수. 2006년 저바람 속에로 데뷔한 이래 또라지 사내답게 그리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이 비를 맞아요까지 듣는 이의 마음을 진하게 적시는 명품 보이스의 주인공, 오늘 라디오 라이브 초대석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줄 가수 백음성 씨를 소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음성입니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네. 죄송스럽습니다.
0: 뭐 사랑이 비를 맞아요까지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연정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곡들이 예. 요즘에 바빠지신 백음성 씨 예. 소개를 잘하려고 그랬는데
1: 야, 예. 지금 최고 너무 극찬 과찬해 주시가지고 예.
0: 벌나비 꽃나비가 예. 이 벌나비 사랑으로 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1: 그게 또 다른 가수 노래가 벌나비 예. 사랑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 이 노래를 요즘에 잘 듣지 않고 사랑이 비를 그렇습니다. 맞아요 엄청 듣고 있으니까
1: 세계 지금 2006년 그렇지만 사실은 2002년도에 나온 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20% 3-4년이 넘은 겁니다. 사실은
0: 근데 사실 예. 이 트로트 음악은 바로 나와서 예. 바로 사랑을 받는 거는 좀 어려워요.
1: 힘듭니다.
0: 예, 조금 예, 바닥을 깔고 있다가 이게 올라오는 거지.
1: 예, 원래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곡인 줄 아는데 예. 그래도 빠른 거예요.
1: 예, 빠른 겁니다.
0: 예. 예. 근데 사랑이 비를 맞아요를 본인이 작품을 쓴 건 아닐까요?
1: 아닙니다. 지금 예.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는 그 작곡가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은청 씨라고.
0: 아, 이은청 씨.
1: 예, 지금 작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도 이제 그 무명 작곡가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 사랑이 비를 맞아요 때문에
0: 바빠지고
1: 예, 그나저나 같이 좀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 작곡가들도 예. 가수를 잘 만나야 돼요.
1: 예,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0: 예. 예. 물론 가수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본인들의 노래를 부르니까 예, 예. 얼굴을 알리고 노래 전해지지만 이 작품자들은 내 노래를 불러줘 가수를 찾는 거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인연이
1: 알려야 되니까. 예, 어차피 정말. 뭐 히트를 내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래야만 또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히트곡의 작가라고 하는 게 이게 딱 타이틀이 붙어야.
1: 예, 그렇습니다.
0: 명함 내미이기도 그렇고.
1: 예, 그래서 어느 어느 작곡가다.
0: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예. 분들이 줄을 쓰죠.
1: 예, 맞습니다. 본래
0: 네. 아, 뭐 이런 노래 좀 만들어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찾아오는
1: 그렇게
0: 거죠.
1: 그렇게 됩니다.
0: 네. 예. 뭐 바빠지시겠어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야, 서로 관계들이 이제 좀 더 깊어지셨겠네요.
1: 예, 엄청나게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는 또 현재 뭐 제 친동생도 있습니다만 아. 우리 이현청 씨를 뭐 제 친동생부터 사랑을 하니까 저보다 한 살 동생입니다.
0: 아, 네. 예. 그러면 노래를 히트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1: 그 전에도 제가 인연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따가 이제 나름의 공백이 좀 있다가 이번 사랑의 비를 맞아요 다시 재회를 했는데 네네. 그 이제 본인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 맞아 떨어져서.
0: 근데 본인이 예. 가수 활동하신 적이 2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1: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무명 가수를 일반 가수라고 이제 네네네네. 명칭을 하는데
0: 무명 가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1: 예, 사실은 그런데
0: 활동할 때는 이름이 있어요 다.
1: 예, 왜냐면 있는데 히트곡 없으면 무명 가수로 그런, 이야기하니까.
0: 그 무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 가수라고.
1: 예, 이제 일반 가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일반 가수 생활한 지가 벌써 제가 35년입니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아까 벌나비 꽃나비가 20년이 예. 넘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네. 업소 생활하면서 많이 했기
0: 많이
1: 때문에.
0: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독특한 보이스. 뭔가 이게 옛가요가 지금 많이 사라져 있잖아요.
1: 예,
0: 정통적 그렇습니다. 그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데 백음성 씨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저는 뭐 그 하나만큼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 프로그램입니다마는 그 정통 트로트나 옛가요를 전해주는 TV 프로그램에서
1: 예.
0: 가장 많이 출연을 한 가수로.
1: 네, 예, 그렇습니다. 예.
0: 네.
1: 예, 그 프로, 예, KBS
0: 왜냐하면 인기 스타들은 본인 노래 나올 때만 뭐 부르고 그렇습니다만은
1: 예,
0: 백음성 씨는 그 선배들의 노래를 예. 불러줘야 되니까
1: 예, 예, 뭐.
0: 필요할 때마다
1: 예, 또 뭐
0: 출연해.
1: 담당도 PD들이 필요한 또 예. 곡이 있으면은
0: 그렇죠.
1: 뭐 저를 찾아주시니까
0: 그렇죠. 그 색깔이 다른 예. 가수들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백음성 씨는 부를 수 있으니까.
1: 그런데 이제 그래하면 제가 너무 좀 과대평가되는 것 같고, 그 노래에 대한 색깔이 피디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노래는 백음성에게 맞지 않겠느냐.
0: 그러니까.
1: 예. 이렇게 선곡을 해주는 거죠.
0: 그러니까 옛가요의 색깔이 분명히 있거든요.
1: 네, 예,
0: 그렇습니다. 그 색깔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그 활동하는 가수분들은 요즘 음악에 많이
1: 예, 예,
0: 묻혀 있어가지고.
1: 어쩌면은 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야, 저는 전혀 안 길이의 노래인데
0: 네네네.
1: 어떻게 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0: 네.
1: 본인들은 그 저거 맨홀에 빠지게 그런 겁니다. 저 젤인 줄 아는데.
2: 그러니까 색깔이 예? 뭐 님이 갈 수도 있고 예, 그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어요.
1: 있습니다. 맞습니다.
2: 그러나 그 원 색깔에 대한 의미를 예, 찾고자 하는
1: 노래 어느 정도는 네. 가미를 해줘야 되는데
2: 네.
1: 완전히 자기들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네네네. 듣는 분들이 아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2: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또 나오면 그 노래가 변조가 완전히 그렇습니다. 바뀌어져서
1: 예, 편곡을 완전히 해서 나가기 때문에
2: 네. 그래서 그 느낌이 달라져서
1: 사실
2: 옛날 노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는 좀 네. 아쉬움이 있어요.
1: 그래 아쉬움.
2: 근데 그걸 지켜주는 분이 백음성 씨.
1: 네,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TV 프로그램에서도 예. 옛가요를 전하고 싶은 그 색깔을
1: 네, 그렇습니다.
2: 찾을 때 백음성 씨를 찾을 수밖에 없죠.
1: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직까지 어른들이 많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2: 네.
1: 그때 그분의 목소리 참 그런 노래 듣고 싶은데 아, 그 백음성 노래도 약간 그 느낌이 있더라. 이것만 해도 저는 만족하는 거지.
2: 그럼요, 그럼요.
1: 완전히 딴 세계로 가버리면은 네. 그 듣고자 했던 그 분의 생각과 너무 달라지면
2: 네.
1: 그 노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2: 근데 옛날 가요 같은 경우에는 성악적 창법들이 또 많았어요.
1: 그렇습니다. 그
2: 대중가요적 예, 그렇습니다. 창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남인수 씨도 그렇고
1: 예, 그렇습니다.
2: 뭐 다 그런 창법들도 갖고 계신 거죠.
1: 그런데 제가 창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2: 어.
1: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네.
2: 그러면 옛가요를 할 때 네. 원래 이제 선배들은 모창을 좀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1: 저는 지금 모창 자체 할 줄도 모르고
2: 어.
1: 모창이라는 건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
2: 그냥 선배들은 노래 듣고
1: 예, 저는 그저 그 노래 예를 들어 운다고 옛사랑이 이 노래도
2: 네.
1: 그 이제 남인수 선생님이 그래 했었지만은
2: 네, 네.
1: 저는 제 음성을 그대로 얹어서 하는 거지. 그걸 또 변조를 한다든지 저는 전혀 그런 게
2: 아니 없습니다. 음성 자체가
1: 예, 색깔 자체
2: 그
1: 예, 색깔이
2: 예스러운 목소리에 딱 맞는
1: 그렇습니다.
2: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네. 듣는 분들이 라이브 초대석인데
1: 네.
2: 짜증 난다 그러시니까
1: 그럴 수 있습니다.
2: 요즘에 많이 사랑을 받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노래 사랑이 피를 맞아요. 맞나요?
1: 아주 늦게 합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하지 않는 목소리로
1: 제가 예, 한번 올리겠습니다.
2: 예, 예, 올려주세요. 네. 자, 백음성 씨가 불러주는 노래. 사랑이 비를 맞아요.

0: 사랑이 비를 맞아요 였습니다. 그 노래 자랑에 가면은 이 노래를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부르시더군요.
1: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0: 네.
1: 예.
0: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 노래가 자신 있다. 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근데 불러보면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1: 근데 이게 참 어쩌면은 듣는 분들은 쉽게 들리는 건 장점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아예 그렇게 들리면은 네. 접근 안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쉽게 들리는 게 이제 그 도전해 보면은
0: 네.
1: 아유 내 생각은 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은 있어야 네네. 됩니다.
0: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소소한 부분들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멜로디나 네. 이런 라인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부르면 다 틀리게 부르거든요.
1: 뭐 이게 제가 유튜브 네. 뭐 유튜브 수만 수십만 개를 제가 한번 하긴 합니다만은.
0: 네.
1: 야, 어떻게 같은 소리, 같은 귀인데.
0: 네.
1: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0: 그렇죠.
1: 진짜 그거 보면.
0: 근데 히트곡이 되려면.
1: 예.
0: 그냥 그 가수는 무시하고.
1: 예, 그렇습니다.
0: 내 마음대로.
1: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노래였는데 뭐.
0: 예. 예. 예전에 그 미움인지 그림인지 최은하 씨의 노래를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남희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1: 예, 예.
0: 들어 부르면서 그 어르신들이 그 노래 부르는데 다 틀리게 불러요.
1: 맞습니다. 참 기가 희한합니다.
0: 예, 그런데 사랑을 이제 크게 받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예. 본인들만의 해석에서 막 부르고 싶어 그 노래 히트나지.
0: 네네.
1: 다 정석으로 하면 뭐 어떻게 그걸 그렇죠. 히트나겠습니까?
0: 가수만 예, 그 잘 부르면
1: 가수는
0: 돼요.
1: 가수는 올바르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건.
0: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부르는 거죠. 본인 마음대로
1: 예,
0: 부르므로 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거니까.
1: 그래서 노래는 본인 만족입니다.
0: 예,
1: 예 그분들이 뭐 현재 뭐 가수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네네.
1: 기분 풀려고 하는 건데 노래라는 게 어차피 놀이에서 파생된 말인데
0: 네네.
1: 놀이라 해서
0: 네.
1: 자기 놀 때 뭐 술 한잔 먹고 하, 마음대로 부르면 그건 뭐 문제입니까?
0: 그렇죠. 네. 아, 내가 좋아서 부르는
1: 네, 건데 부르는데.
0: 그러니까 가수는 잘 불러야 되고 네? 그 부르는 분들은
1: 가수는 정상적으로
0: 네, 네. 못 부르면 안 되는 거죠.
1: 아,
0: 네.
1: 그럼 그건 가까워서 네. 하면 되지. 또.
0: 가수가 샘플이죠.
1: 네,
0: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노래 듣고
1: 네.
0: 내 맘새 네, 부르는 거
1: 그런데 이제 형님 제가 저번에 네. 한번 언뜻 네. 형님께서 네. 이래
0: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1: 허밍으로 하시는데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0: 아니 그 얘기하지
1: 마. 방송을 수십 년 하신 분이 네, 네. 멜로디라는
0: 아니 뭐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라고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 그렇습니까? 그럼, 방송하시는 분은 네. 또 그러면 안 되지.
0: 아니 정확하게 부르면 재미가 없어.
1: 정확하게 다 틀릴 뿐인데.
0: 네, 노래가 예. 사랑이 비를 맞아요.
1: 아, 그걸 멜로디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어, 맞잖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그 김정숙 씨가요.
1: 예.
0: 저희 올해 이제 반백살인데 그 50이라는 얘기죠.
1: 아 50 맞습니다.
0: 몇 년 전에 가요무대 방청을 가서 사랑의 비를 맞아요에 꽂혀가지고
1: 아 오셨는가 보니 예,
0: 진짜 수백 번 듣고 있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오라버시 근데 오라버니 이 목소리로 듣는 노래가
1: 아 우리 아 여성분이신데
0: 예 시원시원하고 예. 듣기 좋아요. 물론
1: 아유,
0: 미남이시고
1: 아이,
0: 앞으로도 오래오래 활동 부탁드립니다.
1: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0: 아 그러군요. 예. 네. 어 그러면은
1: 예.
0: 그 요즘에 사랑이 비를 맞아요 그 다음인데 이 노래가 더 또 요즘에 많이
1: 제가 또 이제 뭐 물론 행운이 올라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연정이라는
0: 연정이라는 노래가
1: 엄청 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중년층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0: 아니 밀려서 밑에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을 줄 알았더니 이 노래가 더 많이 찼더라고요.
1: 가라앉아 있는다 한 건 형님은 그거는 가수를 제법 노래하지
0: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그래서 밀면 밑에 이렇게 약간
1: 있어야 되는데
0: 예,
1: 야가 더 머리 들어 부르는데
0: 그러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그 사람이 비를 맞아 밀려일 것
1: 아니 뭐 다음 뭐 그런 상관없이
0: 네. 자 그러면 뭐. 연정
1: 예 연정 한번 올리겠습니다.
0: 네. 자 올 라이브로 듣게 되는 노래 백음성의 연정입니다.

0: 요즘 저의 최고 현정 색스폰님은 1년차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올해 63세인데 나이 먹어서 색스폰 배우려니까 힘드네요 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요걸 배우시는 거죠. 뭔가 그 소일거리.
1: 그런데 네. 지금 63세를 연세에 더 있다는 표현은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제가
0: 그러니까요.
1: 73세가 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0: 그럼요. 이제 한참 뭔가 시작하고. 요즘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1: 너무
0: 해야 될 게 많아서.
1: 나와보면은 지금 약간 정신적 여유만 있으면은 지금 하루도 24시간 짧으면 배울 게 많습니다.
0: 저도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1: 너무 많습니다.
0: 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옛날보다 뭔가 자료들도 더
1: 맞습니다.
0: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1: 그 옛날 어른들이 이제 단명하는 시대에 나이 60대면 환갑해서 이제 이 나이에 지금 70대에서 80대시고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0: 그렇죠. 근데 이분도 이제 힘이 들긴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너무 혼내지 마세요. 자, 경남 거창의 이현수 씨가요.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옛날에도 좋아하지만 여전히 히트곡 사랑이 비를 맞아요 연정 잘 듣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좋은 노래 부탁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리고 태능의 김진경 씨와 오랜만에 가슴 뚫리게 노래 잘하는 가수 백음성 가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역시 믿고 듣는 감사합니다. 가수 백음성.
1: 감사합니다.
0: 믿고 듣는 가수죠. 물론. 네. 그 긴 세월을 이제 기다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이걸 제 히트곡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1: 근데 제 자꾸 이거 이제 일반 분들은 노래를 잘한다, 그림을 잘 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노래는 상대방 듣는 분들이 참 저 사람 노래 참 듣기 좋다, 참 노래 듣기 좋다, 그림 저거 참 보기 좋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0: 그렇죠.
1: 잘하고 뭐하는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기
0: 때문에
1: 참 저 사람 노래는 참 듣기 좋고 감미롭다.
0: 느낌이지.
1: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0: 그리고 대중가요는 그 본인들이 부르고 싶으면 성공해요.
1: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잘한 건 없습니다.
0: 저희도 가수들이 이제 화요일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 팬이 되어주세요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너에서는 노래 실력을 저게 평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다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있고
1: 그렇습니다.
0: 기본적으로 가수로서의 기본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이제 실망스러운 분도 있어요. 저희는 다 믿고
1: 맞습니다.
0: 초대를 하는데 이제 추천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1: 결이 다릅니다.
0: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분들도 물론 있어서
1: 있습니다.
0: 이제 이미 오셨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섭외할 때는 철저하게 하는데
1: 맞습니다.
0: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그 노래보다는 그분들은 이제 팬이 되고 싶다 느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노래 실력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1: 그렇습니다.
0: 각이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1: 거예요.
0: 예. 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는요 4부에 또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쭉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백음성 씨가 처음에 노래 데뷔곡이 어떤 곡이었어요?
1: 제가 이제 어쩌면 저 바람 속에라는 노래 수도 있는데 저 바람 속에 벌라비 꽃은 몇 개 있습니다만은 제가 맨 처음에는 저 바람 속에라는 노래가 맨 처음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박성웅 선생님 때문에 벌라비 꽃나비로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김수환 선생의 돌팔매 김수환 선생의 저 바람 속에라는 노래를 맨 처음에 그게 데뷔했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0: 원래 이제 김수환 씨가 그 한혜진의 노래
1: 많이 했어요. 작품 훈련 선생님입니다.
0: 너는 내 남자 그 노래 만드시고 많이 만들고
1: 꽉 낀 청바지
0: 청바지
1: 그래서 그분 항상 청바지만 꽉 낀 거예요.
0: 연세가 많으신데 자 그러면요 좋은 예가 세상 4부 또 기대해 주시고요. 백은성 씨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4: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좋은 내일 갈 세상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예. 네. 그 고양시 선지화 씨가요. 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혼자 중얼중얼 흥얼흥얼 하니까 무슨 노래냐고 하길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연정 가르쳐줬더니 지금은 다들 열심히들 노래합니다.
4: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홍보대사님 감사합니다.
3: 원래 노래는 이렇게 홍보돼요.
4: 네, 그렇습니다.
3: 예, 누군가가 부르면 예, 야, 그 노래 뭐야?
4: 뭐야 하다 따라합니다.
3: 예, 가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4: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 옛날 진성 씨의 노래도 그랬어요.
4: 네, 맞습니다.
3: 예, 전혀 누군지 모르고 예, 그 가수 누군지도 몰라요.
4: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 자, 오늘은 말이죠. 그 새롭게 이제 선보이는 노래들도 한번 들어볼까요?
4: 예.
3: 낮엔 비 밤엔 당신?
4: 예, 지금 저 요 노래가 이제 나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3: 네네네.
4: 우리 아까 그 이은청 씨 사랑의 비를 맞아 작곡하고 이은청 씨하고 둘이 야, 지금 비가 너무 안 온다, 우리 사실은.
3: 네네네.
4: 지금 경남 쪽이 보통 난리입니다, 사실.
3: 아, 네.
4: 저수지 완전 고갈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마른 장마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후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3: 네네네.
4: 우리 비노래 한 곡도 만들자.
3: 사랑이 비를
4: 예,
3: 내렸으니까.
4: 비를 비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 끝에 그러면 낮엔 비 밤에 당신으로 요래가 제목해서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나온 지 한 달 되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예.
3: 낮에는 비.
4: 낮엔 비 밤엔 당신.
3: 밤엔 당신. 예.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그 남자의 노래인데
3: 네.
4: 이 남자가 이제 하루 그 일상을 마치고 일상을 마치고 그 저 퇴근하는 길에 사랑하는 사람 찾아서 이제
3: 네네네.
4: 비가 왔기 때문에 젖은 몸을 네네. 닦아주고 하루 피로 풀 수 있는
3: 네네.
4: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랑을 받는 네네.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3: 아,
4: 겁니다.
3: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4: 예, 예. 한 곡 올리겠습니다.
3: 느낌으로 예. 또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느껴볼까요? 네.

0: 낮엔 비 밤엔 당신이라고 하는 신곡 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노래를 이제 그 선곡할 때 가수분들이 예. 가장 또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선곡이 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이제 가져오는 곡도 있고 예. 또 뭐 이런 노래를 내가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적 부분들로 이렇게 예, 주문도 하기도
1: 그렇습니다.
0: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백음성 씨는 주로 어떻게 해서 곡을 찾으세요?
1: 저는 제가 이제 그 작품자들하고 작품을 할 때 네. 어디 흔히 이제 가수도 제3의 작곡가라고 얘기하기 그렇죠. 때문에 가수가 그 가사하고 멜로디 입에 붙어야만이 나름의 히트가 나오는데
0: 그렇죠.
1: 작곡가는 지가 만든 건 다 좋다 그럽니다. 그렇죠. 본래. 그렇죠. 예, 그렇죠. 지고의 제일입니다. 본래. 그런데도 우리 이제 저희들 들었을 때는 이거 전혀 딴 세계인데 말이지.
0: 어떻게 나하고 안 맞는 노래.
1: 예, 전혀 안 맞는. 네. 그러면 이제 혹시나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제하고는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1: 예, 그것도 기분 안 나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
0: 인생이 달려있는데.
1: 하루에도 수십 곡씩 네. 보내오는데 네. 그걸 가지고 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이현청 선생 같은 경우는 워낙 오픈 마인드고
0: 네. 네.
1: 저 사람은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습니다. 아. 지금 저 방금 이 노래도 낮은 비 밤에 당신 편곡부터 악기 본인이 혼자 다 합니다.
0: 네.
1: 아코디언부터.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하고는 제가 온갖 이야기를 해야만이 온갖 이야기해서 디테일한
0: 맞춤 곡이라는군요.
1: 집어내야만이 곡이 어느 정도 듣는 사람들이 아 이거 괜찮네 하는 곡이 나오지. 작곡자가 턱 터지준다고 마구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0: 그런데 예. 신인들이.
1: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0: 가면 뭐 그 예. 원래 이제 맞춤 곡이라야 되는데
1: 예.
0: 백음성 씨를 보고 아 저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만드는 거 하고 그냥 예전에 쌓아뒀던 거 하나 이렇게 줘서 맞추려고 예.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1: 제가 그럼. 지금 우리 혹시 이제 우리 그 후배 신인들이 이 방송을 들었을지는 네네. 모르겠는데 들으시면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 맞는 곡은 네. 제가 안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0: 그렇죠.
1: 됩니다.
0: 그렇죠. 네.
1: 그 돈 주고 시간 주고 결국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 작품 잘못 가져오면 네, 네, 몇 년간 네. 그냥 세월 보내는데 네.
0: 눈치 보지 말고
1: 예. 예. 그 겸손하게 선생님 네, 네. 제약은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에 붙여보려 해도 안 붙습니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시대가 지금 옛날 그런 작곡가들은 야 인마 하라고 하지 뭐 말이 많아 이 시대였고
0: 네, 예전에
1: 그런 시대가 네. 지금 하다는 잘못하면 그분들이 일 못합니다. 그게
0: 그렇죠.
1: 아닌 건 언제든 이야기해서 수정하자
0: 네.
1: 이렇게 가야 되지 가수 인생을 베리는 자칫 그래야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작품자하고 공유를 해서
1: 예, 네, 그렇습니다.
0: 같이 얘기도
1: 예.
0: 나누고 맞춰가나.
1: 가사도 공유해야 되고 네.
0: 그리고 조금씩 또 그 가수에 맞춰줄 수 있는
1: 예,
0: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예. 융통성을
1: 없습니다.
0: 하면 혼나고
1: 야 네가 뭐 내가 내 곡을 갖다 네가 뭐
0: 절대로
1: 판단해 뭐. 예. 이럽니다.
0: 그렇죠. 근데 아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 시대가 바뀌는 거 말고 모든 게 다 바뀌는데
0: 그럼요. 그러면 이번엔 또 네.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
1: 이번에 시간 저 느린 곡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날 비가 올라가 조금 우울하긴 하던데
0: 네.
1: 이번에 제가 저 이거는 참 제가 만든 감히 뭐 제가 만들어 본 건데
0: 네네.
1: 내 여자 내 남자라는 노래 이 노래가 요즘 또 우리 주부님 사이 많이 불러요.
0: 이 노래가 좀 그 예전에 만들었던 거
1: 아니에요? 예, 오래 좀 됐는 건데
0: 네네.
1: 여기 지금 다시 올라옵니다.
0: 아, 네.
1: 연주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빠른 노래를 한번 올리려고
0: 네네네. 본인도 여자... 작품 오랫동안 해서 작품 예.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1: 아니,
0: 거잖아요.
1: 아니 그 감히 가능하겠지만은. 네. 직업 작사가 직업 작곡가가 있는데
0: 그렇죠.
1: 가수가 감히 뭐 좀 한다고 딱 내는 거 쉽지 네. 않습니다.
0: 노래 성취감이 더 큰 거죠.
1: 예, 노래하는 네. 노래를 해야지 무슨 네. 자꾸 그래 합니까?
0: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낭비하지 않고 노래를 하시면
1: 예, 그러면 내 여자 네. 내 남자 한 곡 올리도록
0: 그럴까요?
1: 하겠습니다.
0: 네. 내 여자 내 남자. 네. 자, 백음성 씨가 불러주는 노래 정해 드리겠습니다.
1: 혹시라도 졸지 마시고 운전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내 여자 내 남자였습니다. 백음성 씨가 예전에는 뭐 우리 저 시간에 와서는 뭐 여덟 곡까지도 불러본 적 있고 뭐 이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노래만 계속 불렀던.
1: 저는 사실은 네. 이 말 뻔 데가 없어서 네. 말은 안 하고 노래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말 없이 노래만 열 몇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사실 프로그램 올 때마다 네. 가수분들이 거의 여덟 곡씩. 거의 얘기 않고 예. 계속 달려서 노래 불렀는데.
1: 아니, 그 이런 프로가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네. 프로가 없기 때문에 네. 가수들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노래 한 풀이 오르는 프로가 이 프로입니다. 노래 네. 한 풀이.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네. 노래 한 놈이 노래를 해야지 뭐 자꾸 엉뚱을 합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잠시 쉬었다 왔더니 예. 많은 분들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려고 하지 않아. 예전에 여덟 곡을 당연하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네.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노래 해야 되지.
0: 많은 분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1: 그렇습니다.
0: 말보다는
1: 예, 그렇습니다.
0: 좋은 노래를 많이 예. 불러주는 쪽이었는데.
1: 맞습니다. 노래는
0: 제일 좋습니다. 아, 노래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1: 그럼 가수 안 해야 되지. 네. 그럼 가수 안 해야 되지.
0: 그러니까 노래를 이제 못한 분들이 노래 부르면 짜증나죠. 사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1: 또 그런 놈들 마이크 더 안 놓습니다.
0: 네, 안 놓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짜증나요. 예. 그런 분들은 노래 안 불러도 예. 돼요.
1: 또 계산도 예. 안 합니다. 그, 노래 할 때 그 얘기를, 아니 돈 낼 때 노래만 하지 계산도
0: 여보세요.
1: 안 합니다.
0: 예. 노래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1: 예, 또, 네. 먼저 꺼내셨지 않습니까? 그거 예,
0: 사적인
1: 예.
0: 얘기고.
1: 예, 알겠습니다. 네.
0: 그런 분들도 죄송합니다. 분명히 있겠죠.
1: 예,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0: 아, 근데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는 분들은 여러 곡을 불러주시면 좋아요. 계속 불려야 되는데.
1: 그런데 또 듣기 좋은 노래 한 놈들은 몇 곡 안 합니다 또.
0: 그렇군요.
1: 네. 억지로 한 놈은 계속 지고 있습니다. 네. 형님처럼.
0: 여보세요. 예. 거기서 왜 제 형님. 저 아.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1: 아, 됐습니다. 아, 네. 예. 나중에 혼자 하시죠.
0: 그러면 해운대연가 최석강 유상욱 씨가 예. 또 신청해 주셨고요. 이종대 씨가 좋은 방송 좋은 시간 좋은 해 가요 세상 멋진 가수 백음성 파이팅 하셨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제 노래 말고 네. 다른 거 한 곡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좀 안 좋습니까 오히려?
0: 그러세요? 곡. 네 어떤 곡?
1: 그 네. 기걸 해야 되면 또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지?
0: 네네네.
1: 그러면 안 돼. 그러면
0: 그 이번에 어떤 노래 하실 건데요?
1: 이번에 제가 그 라이브 네. 그 저 작가님 벌라비 꽃나비 아닙니까?
0: 아니 사랑이 두 개.
1: 아 사랑이 두 개 맞습니다. 네네. 사랑이 아 처음에 나왔지.
0: 네, 네. 본인이 이제 하도 이토기 맡다 보니까
1: 아니 아니 거기
0: 이제 헷갈려가지고. 네,
1: 여기 또 사랑이 두 개 이 노래가 네. 원래는 느린 곡인데.
0: 네.
1: 요걸 좀 이제 조금 빠른 요 디스코처럼 하나 바꿔봤습니다. 사랑이 두 개. 요 네. 노래도 아 제가 좋다 하면 안 되니까 네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낌 괜찮을 겁니다.
0: 그래요?
1: 사랑이 두 개.
0: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한 곡 더 부를 수 있으니까
1: 예, 그치, 예, 뭐
0: 반주하고 좀 준비할 수 있으면
1: 혹시라도 뭐
0: 준비가 되나요 밖에
1: 엘프 준비 안 되시면 아니 곤란하게 아니,
0: 반주막이
1: 예, 안 돼, 네, 네. 그러면 안 돼
0: 일단 노래를 불러봐요 예, 예.
1: 네, 그럼 노래 제가 사랑이 두 개라는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두, 개. 사랑이 네. 두 개입니다
0: 예, 예. 자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아 원곡 그대로 하네 원곡 맞아

0: 자,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노래 그 애창곡 가운데서 하나 얼른 골라보세요.
1: 날씨가 오늘 좀 이래 우중충한. 그 우중의 여인 한번 해 주세요.
0: 이
1: 날씨가 잘 맞을 것 같아서.
0: 우중의 여인.
1: 거기 저 작가님 샵을 두 개 눌러 주셔야 됩니다.
0: 네. 우중의 여인.
1: 한 키를 올려서 우중의 여인 하십시오. 또, 또 어른들이 보시기 때문에.
0: 네. 네. 두 개 올려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백금성 씨, 이제 예. 자주 오셔서 이렇게 또 예전처럼 노래
1: 그리고 자주 안 불러주시는데 저 혼자 네.
0: 자주 연락드릴게요.
1: 불 수가 없어도 없고 예.
0: 연락드릴게요.
1: 예, 가끔 좀 불러주시면
0: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김신혜 멋진 남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0: WBS
1: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꼭 고요한 산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고요한 선이 되니까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나 자신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당신의 지 하루가 조용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이.

석가래도 있어야 하며 소소한 모래 한 줌, 종이 한 장이라도 필요한 것은 다 있어야 하듯이 이 회상을 이뤄내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여러 방면에 크고 작은 인재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여 주어야만 되는 것이니 각 방면의 모든 동지가 한 분 한 분 얼마나 정답고 소중한가.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선후진의 모든 동지가 서로서로 업어서라도 받들고 반기라 하시었나니 한 가지 이 대업에 동심 협력하여야 우리의 교훈이 무궁하리라.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어는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사역에 끌리어 근본 큰 서원을 잊지 말 것이니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 사가 낀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사업 또한 사가 든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아 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사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나니라.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치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마음의 쉼터.
1: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가요와 더불어 원불교 법문 말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반가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마음을 본래 성품에 돌이켜서 일심이 되게 함은 곧 마음의 단결이요. 가족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단란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함은 곧 가정의 단결이요. 흉금을 토로하고 생사를 같이하여 동심 합력하게 함은 곧 동지의 단결이요. 의식 용도의 낭비를 막고 근검 절약을 장려하여 공익의 큰 재단을 조성하는 것은 곧 정제의 단결이요. 우리 대도정법으로 세계의 인류를 지도 교화하여 동귀일체를 실현하자 함은 곧 세계의 단결이니 인격은 반드시 마음의 단결로 향상될 것이며 가정은 반드시 가족의 단결로 융창할 것이며 단체는 반드시 정제의 단결로 조성될 것이며 세계는 반드시 인류의 단결로 크게 발달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 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은에 지중한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나니 교육과 교화와 자선이라. 자신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후진을 가르치고 이웃을 교화하며 자비와 선행을 널리 베풀어 교육, 교화, 자선을 아울러 실천하라. 교육, 교화, 자선은 교단의 세 가지 사업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도 사업자들의 영생의 세 가지 봉공 요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7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온기 덕분에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뭐 함께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단 하나, 전쟁 범죄 차단과 억압받는 이들의 존엄성 회복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전쟁이란 비극이 역사책 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참혹한 무력 분쟁과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원망이나 미움을 낳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다시는 폭력과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거룩한 약속이자 평화의 다짐입니다. 오늘 피해자 할머니들이 용기 있게 던진 평화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모든 고통받는 생명 위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염원합니다.

0: 노래사랑의 이 땅 위의 사랑을 들으셨습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올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겠죠. 내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고 다음 날은 광복절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이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과 평화를 향한 약속과 다짐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내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입니다.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키움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황청에서 온 종교관 대화부 장관과 유교 성균관장님도 함께했는데요. 이에 앞서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 장관인 쿠바카드 추기경은 원불교 원남교당을 비롯해 조계사와 진관사를 찾아 종교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평화를 향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관 대화위원회 총무이신 송용민 신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한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길을 걸어간다. 대부분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길,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길, 힘센 권력을 가지기 위한 길을 간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길을 갔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길,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갔다.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들이 가신 길이 존경받는 마땅한 길이어서가 아닐까. 과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 길은 어떤 길인지 돌아볼 일이다.

네, 여러분은 어떤 인생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오늘은 길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불교 경전 팔만대장경에는 아무리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이요, 길을 가는 나그네가 목적지에 이르고 안 이르고 상관없이 저는 다만 길을 가리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목련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분명히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그 길을 교섭하는 나도 있건만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로 열반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길에 의해 우리들은 성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는 사색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길이다. 둘째는 모방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가장 쉬운 길이다. 그리고 셋째는 경험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인도품에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한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상하 사이에는 상하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부부 사이에는 부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붕우 사이에는 붕우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동포 사이에는 동포의 행할 바 길이 있으며 이와 같이 사사물물을 접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나니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요 당연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곧 도를 모르는 사람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도를 말하자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하나니라. 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씀, 마땅히 알고 행해야 할 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모두 그 길을 알고는 있지만 그 길은 좁고 험하기에 넓고 편한 길 선택하는 것 같죠? 나중에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면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은 분명할 것입니다. 좁고 험하더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용기 있게 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만공부 음악으로 최선정의 인생길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천주교의 축일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선종한 후 하늘나라로 들어올림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8월 15일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날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석해야 하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날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부활절, 2번 성모승천 대축일. 1번 부활절, 2번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송용민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남입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퀴움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황청에서 온 종교관 대화부 장관과 유교 성균관장도 함께했는데요. 이에 앞서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 장관인 쿠바카드 추기영은 조계사와 진관사 그리고 원불교 원남교당을 찾아 종교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평화를 향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관 대화위원회 총무이신 송용민 신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바쁘셨죠?
2: 아유, 폭염과 더위에 꽤 많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행사 잘 치렀습니다.
1: 네. 네, 교황청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셔서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 장관님을 비롯한 교황청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국제 콜로퀴움 참석을 위해 방한을 한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예.
2: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제 종교간 대화를 위해서 뭐 불교, 도교, 뭐 세계적인 뭐 이슬람교하고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동양의 어떻게 보면 뭐 사회윤리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유교 정신과의 대화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행사고요. 이 행사는 이제 교황청 바티칸의 교황청 종교간 대화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그곳의 장관 추기경님과 차관 또 차관보 그리고 국제 대표단들이 이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1: 예, 아, 이 행사의 주최가 교황청이었군요.
2: 네, 맞습니다.
1: 예, 자, 이 행사를 그 하기 앞서서 교황청 대표단이 우리나라의 이웃 종교들도 방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2: 네, 그 교황청 종교관 대안부에서 일단은 이 유교와의 어떤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제 일정을 이제 타진하는 가운데 이제 한국 성균관과 만남이 성사가 됐고요. 또 한국의 유교 전통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행사, 뜻깊은 행사를 한국에서 처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교황청 대표단 분들이 이제 8월 1일에 이제 장관 일행분들이 입국을 하셨고, 그리고 해외 이제 참석자들이 한 35명 정도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그 유교와 그리스도교를 대표한 학자들이 초대돼서 왔습니다.
1: 예.
2: 그분들이 이제 첫날 원불교 원남교당을 방문해서 원불교의 그 아름다운 그 교당의 상징물들을 만나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1: 예.
2: 그리고 8월 3일에는 이제 불교의 진관사를 방문해서 환담하고 사담하고 또 진관사 사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들었고, 또 한국 불교계 총본산인 이제 조계사를 방문해서 사찰 경례도 탐방하고 기념 촬영도 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인사동 쪽에 있는 천도교도 방문했습니다. 천도교 교당에 가서 거기 박인수 교령님과 만나서 인사 나누고 천도교 역사 정신을 좀 들었고, 그 다음 이번 이제 콜로퀴움에 이제 대화의 상대인 유교 성균관의 초대를 받아서 성균관 시설하고 대성전을 방문하고, 또 저녁에는 성균관 그 최종수 관장님의 환영 만찬을 유림회관에서 가지면서 좋은 만남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1: 네. 그 신부님께서 우리 종교관 대화위원회 총무셔서 아마 네. 일을 안내하시더라고 정말 바쁘셨겠어요.
2: 땀 많이 흘렸습니다.
1: 예,
2: 무척
1: 예.
2: 더웠거든요. 네.
1: 자, 그리고 때마침 그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 장관인 쿠바카드 추기영님이 그
2: 네.
1: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주한 교황대사관 서기관으로 봉직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2: 네.
1: 아마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한 교황대사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장관 추기경이 되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실 때 그때 좋은 기억들을 잘 가지고 오셨고, 뭐 한국인들의 이 환대 문화나 또 한국인의 신앙적인 열정 이런 걸 잘 기억하셨고, 특히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셔서 이번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아주 반갑게 만나시고 좋은 행사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쿠바카드 장관님이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타종교에 경청하고 또 타종교와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 네.
1: 예,
2: 네.
1: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미 한국 천주교는 이웃 종교와의 대화에 앞장서고 그 매우 열린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겠죠?
2: 네, 맞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가톨릭이 보편성을 뜻하는 뜻이에요.
1: 예.
2: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느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에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이른바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라고 해서 모든 종교에 참되고 거룩한 요소가 있고, 비록 교리는 달라도 구원을 향한 갈망은 동일하다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다른 종교들을 뭐 경쟁과 배척의 대상이 아닌 진리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도정에 있는 동행과 또 대화의 상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런 이웃 종교와의 대화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더 깊이 하고, 타종교에 대한 이웃과 존중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공동선과 도덕적 가치들을 함께 지켜나가는데 큰 디딤돌이 된다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또 신자분들과 대화를 할 때 아주 그 마음이 편안하고 네, 좋습니다. 예.
2: 고맙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콜로키움 이야기도 좀 잠시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콜로키움은 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어요?
2: 네. 8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전체적인 주제나 그 학술 그 토론에 대한 내용들은 교황청에서 이미 준비가 됐고요. 이번에 서강대학교 정화상관에서 이제 모임이 개최가 됐습니다. 주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대동세상이라는 주제로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유교 그리스도교 대화라는 그 부제로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제 종말적 희망에 대한 이제 표현이고, 대동세상이라는 건 유교가 꿈꾸는 이상사회 모두가 하나가 되고 조화로운 세상을 뜻하거든요.
1: 예.
2: 이제 요즘 우리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두 개념이잖아요.
1: 네.
2: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8개의 세션으로 콜로키움이 준비가 됐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교황청 종교관대화부에서 오랫동안 유교에 대한 연구와 또 그리스도교와의 대화의 지침을 준비해 왔는데, 학자들의 그 지침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각 세션마다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 또 대동사회라는 이 개념을 이제 그리스도교와 유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뭐 개념과 역사적 성찰도 했고, 또 이 개념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주제들이 실적으로 연구되고 발제, 토론, 또 그룹 대화도 이루어졌어요.
1: 네.
2: 거기에서는 뭐 리더십, 권위, 공동선, 도덕적 수양, 생태계 위기 속 뭐 생태적 책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평을 찾아가는 노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을 그 학자들이 발표하고 또 논평하고 토론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뭐 과거에는 어느 한 종교만 믿는 그런 또 시대였다면, 오늘날에는 뭐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또 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네. 발표해 주신 분들이 다 그 열리신 분들이라 각 종교가 네. 말하는 표현들 조금 달라도 그것이 네. 추구하는 가치는 다 통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예.
2: 네.
1: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최종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좀 담았는지요?
2: 네, 이번에는 이제 유교와 그리스도교가 이제 처음 대화를 시작한 뜻깊은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성명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뭐 다양한 문제들, 뭐 가정, 사회 공동체의 질서, 뭐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도덕적 가치들, 뭐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기 위한 상호간의 연대, 뭐 피조물에 대한 존중, 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이제 유교의 인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정신에 바탕을 둔 인간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 회복, 이런 주제들이 이제 나열이 됐고요.
1: 네.
2: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과 유교인이 서로 경청과 상호 학습을 하면서 겸손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고, 연민, 정의, 조화, 공동의 책임을 둔 사회를 함께 조성해 나가고, 인류와 생명의 전체 공동체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이 성명서에 결의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예. 자,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가 이런 뜻깊은 행사를 제1회째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제2회 행사는 202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제3회 네. 행사는 2030년 홍콩에서 열린다고 들었어요. 예.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 네, 교황청에서 주최하는 보통 이 종교간 대화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개최를 하고요. 이제 그 사이에 뭐 불교와의 대화도 하고 뭐 다른 종교와도 대화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데, 이제 이번에 유교와의 이제 행사가 이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학술 행사였기 때문에
1: 네.
2: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대표단들이 2년 후인 2028년에는 자신들이 이 아름다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래서 유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시대에 인륜과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자신들이 앞장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2년 후인 2030년에 홍콩 대표단들이 이 대회를 추진해서 좀 더 아시아 전통의 뿌리를 내린 이 유교 정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발전시켜 나가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두 대회가 이제 개최지가 결정된 경우입니다.
1: 네. 네, 우리 천주교 하면 세계에서 가장 또 형님 종교고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고 그런 만큼 이렇게 그 이웃 종교에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네.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평화에 네.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또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 네,
1: 너무 맞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예.
1: 또 지난 한 주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신 우리 송영빈 신부님께도 박수를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2: 고맙습니다. 예.
1: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총무이신 송영빈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무더위 건강하십시오. 네.
1: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낙산 중창단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는 박승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평등과 행복한 세상을 갖고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박동호 신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본불교 인권위원회 정상덕 규모입니다. 우리는 크게 서로 하나로 이어진 존재들입니다. 함께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성모승천 대축일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의 대축일 중 하나인 성모승천 대축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선종한 후 하늘나라로 들어올림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초대 교회에서부터 마리아는 성인으로 공경해 왔으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해 천상모후라고도 부릅니다. 보통의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게 들어올림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 기른 마리아의 역할이 하느님 구원의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과는 다른데요. 예수님은 하느님이기에 스스로 부활하고 승천하였지만 마리아는 보통의 인간이기에 승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5세기에서 6세기경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에서 8월 15일을 성모 안식일 또는 성모 승천일로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다 1950년 교황 피오 12세는 11월 1일 회칙을 통해 성모 승천을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의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날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석해야 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 이 성모 승천 대축일을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천주교에게 8월 15일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800년대 조선사회에서 한국 천주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에 1830년대 조선 교구장이었던 브르기에르 주교 및 앙베르 주교는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내고자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회의 수호자로 모시게 해달라고 로마 교황청에 청원을 합니다. 1838년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교황 그레고리오스 16세는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회의 수호자로 승인합니다. 이후 한국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특별한 수호자로 모셔왔는데요. 때마침 8월 15일이 광복절인 것도 엄청난 인연이죠.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일이 성모 승천 대축일에 이루어졌기에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해방과 민족의 독립이 마리아의 중재 기도와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 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에서 기념하는 대축일 중 하나인 성모 승천 대축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기념하는 날인데 더욱 한국 천주교에게 뜻깊은 것은 바로 광복절이 있기 때문이죠. 예, 8월 15일 광복절이 바로 성모승천 대축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우연이 더욱 특별한 신심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이번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맞춰주셨고요. 5363 쓰시는 분도 정답 보내주셨고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문자를 주셨네요. 저도 신기합니다. 4279 쓰시는 분 정답 보내주시면서 축일이 다가오면 그뜻 안에 있는 삶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 신앙의 둘레길을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천주교도 신자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7178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부평교당 덕산 이종덕 합장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부평교당의 덕사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365 쓰시는 분, 벌써 내일이 말복이네요. 무더위도 물러가고 조석으로는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시원해져서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성 바울 옷달 수도회입니다. 성모송.

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은 조금 힘들었지만 퇴근길에 방송을 들으면서 퇴근을 하니 힘들었던 것도 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정의의 길은 좁고 힘들지만 불의의 길은 넓고 좋은 길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육신은 조금 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악도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길을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 법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거 보내셨네요. 네, 인간이 가야 할 길, 네, 좁고 힘들지만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준비했습니다. 원하옵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장점과 또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일을 무척 꼼꼼하게 잘하지만 일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사람이 있고요. 또 성격이 쾌활하고 명랑하지만 말을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말 실수가 잦은 사람도 있겠죠.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란 건 있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이처럼 좋은 면과 또 좋지 않은 면을 함께 지니고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살아간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장점이 많은 사람이 더 좋겠죠. 네. 바깥일은 누구보다도 참 잘하는데 집안일에는 좀 서툰 사람이 있고요. 또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참 잘하고 재테크를 잘하는데 남한테 너무 인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아는 거는 많아졌는데 그만큼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고요. 마음은 또 넉넉해졌지만 참 현실이 뒤따라주질 않으니 마음뿐입니다. 이처럼 너도 나도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서로의 좋은 점만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장점을 많이 보는 게 더 내 눈도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오늘 저녁에는 주변 사람들의 예쁘고 그리고 고마운 점들만을 골라서 마음에 담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이 훨씬 더 다정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이 넘치는 추억의 이야기와 정다운 옛가요를 함께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이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3부 4부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는 음악다방 은다방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은다방에도 많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무지개 퀸텟의 사랑의 마음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경남 지역의 가뭄과 관련해 오늘 해제 예정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은 경남 지역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고 급수지원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연장과 함께 국가소방동원령은 1호로 조정되고 물탱크차 동원 규모도 12개 시도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줄어듭니다. 또한 연휴 기간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가뭄 상황이 호전되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밀양과 거제, 함안 등 세 곳에 내려졌던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는 의령과 창령이 더해져 다섯 곳으로 늘었고요. 함양도 추가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하면서 경남 18개 시군 모두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 채집한 매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매개 모기에서 원충이 검출됐다는 건 모기에게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인천 강화군과 계양구, 그리고 강원 양구군 등 5개 지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바 있었죠. 이번에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되면서 말라리아 경보가 전국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 1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2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줄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수도권에 이어 다시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됐고요. 절기상 말복인 내일도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부산 모두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내일과 광복절인 모레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일요일 새벽에 충청과 남부를 시작으로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미리 날씨 확인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 자매들의 노래 두 곡이 이어졌습니다. 파랑새 자매가 부른 외로운 뱃사공, 은방울 자매가 부른 너는 아빠 나는 엄마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시스터즈. 네. 당시에 참 그 듀엣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무슨 자매, 무슨 시스터즈. 남성 듀엣도 많았고 혼성도 많았고 요즘에는 특별히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런 중창단이나 그런 듀엣 컨셉의 가수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이돌 그래갖고 막 일곱 여덟 명씩 막 정말 많이 나와서 막 춤추고 하는 거 말고 가요에서 말이에요. 예, 혼자 하는 게 더 수입이 짭짤하다고도 얘기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예, 세상이 변하니까 예, 문화적인 그런 컨셉트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솔직히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었는데 우리 엘살바도르의 강태용님 왜 콜롬비아에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남미 쪽에 계시니까 좀 궁금하고 안부가 걱정됐었는데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곳 어젯밤에 두 차례 소낙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약한 지진이도 동반이 됐어요. 오늘 하루 무탈하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아, 약한 또 진동이 좀 있었군요. 네, 아무튼 또 무탈하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금채원 기사님께서는 막 지금 애 같아가지고 저한테 사연을 주셨어요. 지역이 바뀌면 채널도 자동으로 변환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우리들의 동백오빠야의 감동과 멋진 통기타 라이브를 못 들어서 땅을 치고 통탄했습니다. 이렇게. 네, 어저께는 부산 경남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계셨나 봐요. 아이고 어떡해요. 일주일 기다리세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노래, 멋진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녕 고향 쪽으로 갔다 왔는데 가뭄이 심각하더라고요.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고 논밭에 농작물은 다 마르고 하루속히 비가 좀 많이 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대구에서 김동식님도 네, 걱정어린. 네, 주말에 비가 좀 많이 온다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운대에 계신 우리 방현재님 금과은의 긴 세월 청해 주시면서 아인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진행자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내일이 저의 옆집이 생일이에요. 음식 만들며 잘 듣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하고 갑니다.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아, 그러세요. 미리 생일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저 생방송으로 아름다운 인생 문을 여니까 내일 한 번 더 축하 사연 축하 멘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하드립니다. 음식도 맛있게 잘 하시고요. 1부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펄 시스터즈의 사랑의 교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구에 계신 달봉이 할비님께서 밖은 습도 때문에 후텁지근하고 현장은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 목요일입니다. 마무리를 향하여 열심히 화이팅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으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심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심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심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심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유, 흥겹고 아주 신명나네요. 최희준과 자니 브라더스가 부른 팔도광산이었습니다. 네, 성북동의 배용준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가을이 저만치서 손짓하네요. 입추가 지나가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아직은 많이 덥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옛 어린 시절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967년도에 발표가 된 영화고요. 김희갑 과 또 황정순 배우가 부부로 나오고 그 자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국에 산업화에 힘쓰던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국정 홍보 성격의 영화인데요. 당시에 근데 굉장히 흥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영화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협찬 물품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이어갈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묵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명 국가계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갠모과사탕을,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그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요. 저희 방송국에 있는 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있는 요쪽 시흥 IC 쪽은 먹구름이 굉장히 진하게 깔렸는데 이게 막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먹구름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좋은 여름을 정말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먹구름이 좀 높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또 방송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때 비가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개봉동에서 네, 이경자님께서 찾아주셨어요. 네. 목요일 날씨 너무 좋다고 신청곡으로 네, 김정혜의 늘일의 만보를 청해 주셨네요. 오, 신청곡도 기분 좋은 노래인데요. 그리고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 기사님도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석으로 날씨가 선선해서 참 좋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네, 도미의 청포도 사랑입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재즈의 스윙 리듬에 얹혀진 아주 흥겨운 노래였습니다. 아름답네요. 좋았습니다. 청포도 사랑 상큼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산에 계신 우리 희귀 음원 컬렉터 한아름님께서 오늘도 희귀한 음원 몇 곡을 신청곡으로 주셨는데 본인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한아름님도 아마 신청해도 곡이 선곡이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음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늘도 시리즈로 한번 청해봅니다. 만주 뒷골목 김정구, 명동 뒷골목 백야성, 뒷골목 청춘 남인수, 뒷골목 풍경 서영춘까지 이렇게 뒷골목에 제목을 가진 노래를 쭉 주셨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구나. 견문을 넓혀주시는 한아름님 고맙습니다. 또 주순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다방 오픈하는 날 그런데 진행자님 나이를 먹으니 주위 사람들이 욕심도 많고 잘 삐지네요. 신청곡 들으면서 시원한 수박차 한잔하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신청곡은 신웅의 잊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청해 주셨는데 아, 이 노래는 저희가 음원도 없거니와 또 노래도 80년대 이후에 발표된 노래 이기도 합니다. 주순이님 다른 노래 한 곡 더 청해 주시면 좀 옛날 노래로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칙 시인님의 뮤지션 성장기 오늘도 연재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일하던 업소에서 다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를 괴롭히던 영업 상무가 그만뒀고요. 같이 왔던 악사 역시 근무 태도가 불량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소로 다시 가게 됐죠. 사장님이 룸사롱을 팔고 그만둘 때까지 1년 정도 같이 했습니다. 90년대 초에 노래방이 생기고 가라오케를 사롱, 스탠드바 등 모두 들여놓기 시작을 했죠. 전자악기는 일본 제품이 가장 좋았는데 노래방 가라오케가 들어오기 2, 3년 전부터 전자올겐에 그 기능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 제목만 입력을 하면 기계에서 반주음이 연주가 됐으니 사실 우리 악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지요. 반주 중에 간주 또 리듬 조금 연주해주고 손님이 노래할 때 박자 틀리면 버튼 눌러서 고쳐주기만 하면 됐으니 기계가 다 하는 세상 음악의 회의를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뭐 진행자께서는 뮤지션 성장기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룹 활동 그만두고 올겐 독주 시작하면서부터 음악의 열정은 거의 식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환갑을 넘기셨으니 외아들이었던 저는 부모님 모시기 위해 돈을 버는 걸로 그 목표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아빠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저는요, 퇴근하고 이제 남은 하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청취할 거예요. 노래 청해봅니다. 현인의 체리핑크 만보 청해주신 우리 두 분이십니다. 이승재님하고 따님. 퇴근 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늘, 마중을 나가신대요. 아, 보기 좋아요.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말리포 사랑 박경원의 목소리였죠. 부천에 계신 우리 송유차님 광복절 연휴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 계신 은하수님께서요. 지금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에 같이 계십니다. 아, 꿈은 사라지고는 제가 소개를 뺐네요. 네, 우리 먼저 들으신 노래는 최무룡의 꿈은 사라지고, 우리 신규식님이 청해주신 노래까지 이렇게 세 곡입니다. 네, 곡수가 많아지니까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2부를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네, 3부에서 음악다방 은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바니걸스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 부산 은하수님께서 쌍화차 신청하면서 쌍화차 주문하면서 같이 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으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함께하고 계신 주순희님이 청해 주신 이미자의 사랑했는데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여는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군호수님께서도 이미자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노래로 합석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사연은 좀 소개할게요. 어제 통기타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부부관계에서는 좋은 말과 칭찬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경험을 또 적어주셨네요. 특히나 또 우리 말그노스님은 첫사랑과 지금 해로하고 계시는 첫사랑 부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3부에서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 이어집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자리가 지금 꽉 차갑니다. 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인과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각은 8시 5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살고 있는 김철곤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하루 일과 중에 원음방송에서 오후 7시에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애타게 기다려집니다. 신청곡으로 명국한의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신청합니다. 우리 김철곤님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또 가끔씩 우리 원음방송 은다방으로 오시는 길 아름다운 인생 오시는 길이 좀 헷갈려가지고 못 오신 분 어제같이 우리 금채영 기사님 다른 지역에 있어갖고 주파수가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못 오셨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원음방송 라디오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와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은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름다운 인생 우리 3부 은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은다방 신청곡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께서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주순이님하고 또 부산 네, 은하수님 네. 은하수님 또 쌍화차를 미리 주문하신다고 따뜻하게 오늘 한 잔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는 참 희한하네요. 옆 동네는 비가 퍼붓고 우리 동네는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아인에 왔습니다. 이렇게 앞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쌍화차 드시면서 음악 들으면 되겠네요. 신청곡 좀 들려드릴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원에서 임순자님께서 자리해 주셨네요. 수원 테이블입니다. 안개 낀 장충당공원을 청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대구 테이블에서 김동식님의 신청곡 이어지겠습니다. 최정자의 초가삼간.

앞서 신청곡 주셨던 부산의 김철구님, 또 대구의 김동식님 모두 모두 청해주신 노래 선곡해서 고맙다고, 잘 들었다고, 예, 멘트도 너무 좋았어요 하시면서 김철구님이 아주 그냥 7시만 고대라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기분 좋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들어오시면요, 주파수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이든 그냥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이 맞습니다. 주파수 관계없이 그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원음방송,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네. 너무 잘 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천에서 도고님도 와주셨네요. 네,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늘 또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추운 계절, 겨울도 어렵고 이렇게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도 많이 힘들고 어렵죠.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산 부암동에서 심상우님도 와주셨네요.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부산에 제발 좀 비가 듬뿍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주셨어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광복절 연휴 때 비가 좀 내린다고 하니까 모쪼록 넘치지만 않게 좀 많이 좀 내려가지고 가뭄 해갈도 되고, 또 경상도 지역은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가뭄특보에다가 막 지금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시죠. 네,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입니다. 대구 허웅님께서 청해 주신 백야성의 울고 싶은 인생선, 그리고 내일 생일이신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라고요, 들꽃님이 청해 주신 허민의 백마강, 두 곡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대방에 사는 최무혁입니다. 부모님께서 매일 아침에 운동을 다니시는데 최근에 너무 더웠었는데 다시 조금은 시원해져서 참 다행입니다. 진행자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신청곡은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도성아의 왕자호동 신청해봅니다. 우리 최무혁님, 네. 효심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청해 주신 노래 도성아의 왕자호동으로 아름다운 인생 4부도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 계속 3부에 이어서 4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도건님께서 아까 제가 경비 업무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일이 있었네요. 그쪽 단지에서 승강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기사 부르고 고치는 현장에서 같이 있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도건님. 그저 고층 아파트, 고층이 아니더라도 한 12, 3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라도 혹시라도 이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그날은 진짜 비상 걸리는 날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운동 삼아서 올라간다 하고 올라가겠지만 좀 연로하신 분들은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되는데 이게 기계라 언제 어떻게 탈이 날지 모르니까 많이 쓰셨습니다. 잘 고치신 거죠? 그러면 입주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쓰셨습니다. 우리 정임진 농부님 상주에서 지금 농사일하고 계시는데요. 아인을 잘 애청하면서 귀가했습니다. 농막에서는요, 아인이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늘 아인 덕분에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래오래 변창하고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고요. 정임진님, 이제 퇴근하셨겠네요. 예, 저녁 식사 든든하게 잘 하시고, 오늘 하루 좀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부산에서 우리 문영수님께서 안부를 주셨네요. 아니요, 따르게 뭐 휴가는 없고요. 늘 뭐 주말에도 쉬고 일정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하면서 저녁 이 시간 스튜디오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합니다. 이게 휴가고 피서죠, 뭐. 네. 고맙습니다. 도성의 배신자를 청해 주신 우리 인천 부평의 우태백님 원조 터줏대감 부평에서 신청곡 올립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네요. 네, 터줏대감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과천의 손대식님의 신청곡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동근의 영마루 길손.

오늘도 옛 가요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고 행복을 느끼며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더 무엇을 바랄까요? 안개 낀 장충단 공원도 또 지금 흘러나오는 배신자도 모두가 애창곡이에요. 진행자님의 시원시원한 냉사이다에 더위도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한재한님, 예, 몸은 이제 많이 추스리셨죠? 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 거죠? 네, 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많이 쓰셨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행복한 슈퍼우먼님, 듣기만 해도 좋은 방송 무조건 좋아요 하시면서 네, 짱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변산 민호님, 요즘 좀 궁금했는데 아유 마음이 통했나 봐요. 사연 주셨네요. 친구들하고 경남 하동 계곡에 놀러 왔는데 밤이 되니까 춥습니다. 놀러 와서 친구들하고 예, 호동왕자 들으니까 기분이 겁나게 좋은데 친구들이 그럽니다. 아이 젊은 녀석이 무슨 노인네 방송을 듣냐고요. 예,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 변사 민호님의 요거 아주 찐 예, 옛가요 애청을 잘 모르죠. 예, 맛들이면 그냥 끊을 수가 없을 텐데. 부산 구서동에서 문영수님께서 영화 만추의 주제가죠. 문정숙의 만추 청해 주셨고요. 전주에서 현동수님도 일찍부터 자리하고 계십니다. 에, 벌써 내일이 말복입니다. 무더위와 폭염도 물러가고 조석으로 제법 시원해졌네요. 윤서은의 노래 환상 신청합니다.

대구에서 평강공주님 오셨어요. 변산 애기 아빠 민호님 너무 귀엽네요. 저는 내일 1번, 3번 신우이랑 울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하게 폼 잡고 다녀올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1번, 3번 신우이랑요. 그 밖에도 저마다의 슬기로운 아인 생활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최영아님, 안양의 진윤철님도 고맙고요. 또 들꽃님 내일 신랑 남편분 생일 잔치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봉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구에서 나팔꽃님이 청해주신 노래로 오늘 아름다운 인생을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네, 김정호의 하얀 나비 청해주셨어요. 이 노래와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뵐 거니까요. 잊지 말고 7시에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게 되고 양보는커녕 날선 다툼 속에 갈등만 점점 커져가곤 하죠. 때론 감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순간을 놓쳐서 힘든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넓은 세상에서 나만 항상 옳고 내 입장만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작은 개인의 마음 평화에서부터 커다란 세계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참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마음마다 이웃마다 듣고 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게 돼서 결국 인연은 서서히 멀어지고 쓸쓸히 혼자 남겨지곤 합니다. 또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려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기려는 욕심 때문에 날카롭게 부딪히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이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3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 큰 도 셋이 있나니 하나는 서로 이해하는 도요, 둘은 서로 양보하는 도요, 셋은 중정의 도라. 이 세 가지 도를 가지면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능히 평화를 건설할 수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때 따뜻한 화합을 이루게 되고 기꺼이 내어주는 양보가 있을 때 상생의 문이 열리게 될 텐데요. 여기에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늘 곧고 바른 길을 일깨워주는 중정의 자세가 보태질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고요한 평화가 가득하길 바란다면 나는 과연 이 도의 지혜를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25장 한 기운 한 마음을, 성가 120장 무륙충만 이 세상에, 성가 116장 영산대회 삼천년에.

누군가를 가슴으로 이해하려면 우선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봐야겠죠.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불필요한 갈등의 가시가 누그러지고 마음 사이에 따스한 미덕의 꽃도 다정하게 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나와 조금 다르다는 것이 결코 틀렸다는 뜻은 아니듯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마음에서 깊은 이해가 시작되고 그 이해는 자연스럽게 양보와 타협으로 번져가기 마련입니다. 저주어도 큰 손해가 없을 테니 대의를 따라 겨우 2-3할만 이기라 하셨던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그 너그러운 양보의 미덕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으로 가는 가장 따뜻한 지름길이겠죠. 여기에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할 길은 바로 중심을 바르게 잡는 중정의 도일 텐데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치우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늘 곧고 올바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세상의 평화의 빛은 한층 넓고 또 환하게 퍼져나갈 겁니다. 천하의 소중한 세 가지 길 가운데 내 마음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작송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우리의 하늘 사람 땅 사람,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박재환의 도가의 공부는.

정산종사님께서는 천하에 큰 도 셋이 있나니 하나는 서로 이해하는 도요, 둘은 서로 양보하는 도요, 셋은 중정의 도라. 이 세 가지 도를 가지면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능히 평화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고 애쓸 때 작게는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지고 크게는 서로 간의 따뜻한 화합을 얻게 될 텐데요. 또한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을 낼 때 작게는 상대에게 고운 복을 지을 수 있고 크게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늘 곧고 올바른 길을 일깨워주는 중정의 자세가 보태어진다면 우리의 매일은 온기로 가득해질 겁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이해와 양보 그리고 중정의 도를 가슴 깊이 품고 나부터 시작해 내 소중한 사람들과 세상에 이르기까지 환한 평화를 차근차근 가꾸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머니 끝곡으로 성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등록에 보면은 백조 지원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부처님들의 심을 누가 전해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백조 지원 선사가 그건 달마대산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 가섭존자로부터 아란존자 등등 그럼 28조까지는 전해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동토에 다시 말해 중국의 달마대사가 초조가 되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시민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전 아란 이게 주로 이제 경제를 통한 부처님의 법은 아란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됐고 선전 가섭이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결국 가섭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 전파되는데 특히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면서 부처님이 시민을 가지고 온 것이지 시민을 버리고 뭐 당신의 그 어떤 깨달음이랄까 이걸 가져온 건 아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에 얽힌 그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죠. 이제 전달마 후달마 그러거든요. 이게 전달마 후달마 그러는데 이게 전달마는 쉽게 말하면 아주 미남입니다. 왕족이거든요. 아주 미남이에요. 그러는데 후달마는 아주 밉게 생겼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거 보면 달마도 같은 거 보면은 그 미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험상궂은 면모를 한 그 달마를 그리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이제 동쪽을 향해 보니까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그 시민이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경전에 표시되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가 이제 중국에 전파해도 될 만한 때가 이제 인 겁니다. 다시 말해 시절 인연이 이제 도달한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 국경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그 국경에 있는데 아니 오니까는 큰 뱀이 그 길을 막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 죽어가지고 길을 쭉 막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지나니까 저리 돌아간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뱀을 다른 데도 끌어다가 놓고 와야 쓰겠다. 그래 생각하고 나무 그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좌탈 입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용을 날려서 그 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뱀을 끌어다가 이제 그 나무 밑에 놓고 이제 오니까는 자기 몸이 없네. 달마대사 몸이 없어요. 그런데 저 이제 옆에 보니까는 험상궂게 생긴 그 형체가 하나 있다고 말이죠. 그 몸이 하나 있어. 사람 몸이 하나 있어. 이 형체가 험상궂은 그 사람 장군이라 큰 장군인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자탈 인망의 그러한 그 뭐 요술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경기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어여쁜 그 사람이 이제 그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영을 날려서 그 몸으로 들어가 버리고 험장군들 그것을 이제 놔둬버린 거 벗어나 버린 거라. 그래서 달마대사 생각할 때 내가 부처님의 시민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전으로 하는데 영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영만 해도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귀신 나왔네 분명 그럴 것이다. 안 되겠다 싶어하고 그 몸이라도 입어야겠다. 그래서 옷 입듯이 그 몸을 입고 중국에 와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달마를 인도에서 건너온 그것을 일러서 전달마라고 후달마는 그 장군의 몸을 입은 것을 일러서 후달마라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결국은 부처님의 시민을 가지고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시민의 그 요지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조계종 특히 이제 불교 우리나라에서 주종이라고 하는 조계종의 그 이제 근원지가 이제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암역서에 보면은 안우 그러니까 이제 뽀드랑이 충치 투성이 이것은 이제 그 달마대사를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중국에 와서 탄저신민이라 다만 신민을 재는 것뿐이다. 신민을 전했다고 말이죠. 신민을. 그래서 불임문자 고야라. 그래서 불임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건 참으로 잘한 일이다. 진실하다. 이럴 경우는 이 고자가 진실로 고구려 진실한 것이다. 만약 문자를 세워가지고 이 부처님의 그 화엄경은 이렇고 뭐 열반경 이렇고 등등 했으면 그 교종과 뭐가 다르냐. 그렇지 않냐고 시민을 통해서 문자를 세우지 않냐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발 한번 움직이지 않냐고 손 한번 움직이지 않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신성불이라 바로 성불을 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실 그 교를 통해서 무엇을 외우고 그걸 연구하고 어찌고 하는 그런 방향도 부처님의 공부가 되겠지만 마음 하나 거둬서 공투에 들어가서 입정을 통해서 출정이 될 때 지혜와 복락이 함께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경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교와 선을 또 선과 교를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주종으로 따지다 하면 사실 선에다가 중심을 두고 다른 것들은 활용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육교 단계에도 보면은 내가 부처님의 신민을 전하거늘 어찌 감히 부처님의 경전에 어긋난 다리오. 이제 제자들로 문답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 그 육조대사가 신민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이제 신비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교를 통해서 익혔던, 다시 말하면 어느 경전에 이렇게 돼 있고, 어느 경전에 이렇게 돼 있고, 어느 경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익혔니라. 아, 육조대사가 부처님 신민을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는 그 경전에 어긋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육조대사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부처님 신민만을 오직 전하는데 왜 나보다가 불경에 어긋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전에 어긋난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전 이전에 보이지 않는 진리 자리는 원래 있다. 자기 심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화엄경 야마천궁 개참품에도 보면 약인조교지 삼세일체불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약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일체 존재의 성품이면 마음의 지음이라고 봐라. 응관 법계성이라. 일체유심조라. 일체유심조하는 그 마음자리가 어디냐. 다시 말해 시민이죠. 시민. 그 시민을 봐라. 심묘공화산 능화제세간 신불급 중생이라. 마음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 화가는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리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회물이 사물을 그렸다고 말이죠. 사물을 그려놨지만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할지라도 신분만을 갖지 못하더라. 그 기기묘묘하게 얽혀있는 실물의 그 이면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또 사진을 잘 찍는 작가가 아무리 경치를 잘 찍었다 할지라도 그게 실격이 되느냐. 화형이라는 건 뭐냐? 그림자만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경치를 그린다 할 때 그 그림자만 그리지 그 이면의 실경을 그려내느냐. 그건 못 그려내느냐. 그래서 심묘공화사라. 마음이란 그림을 그리는 또는 사진을 찍는 그런 사람과 같다. 능화제세가 모든 세간을 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 유명한 얘기 심불급 중생 시삼무참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원래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게 뭐냐? 시민이다. 시민. 그 시민 자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미래에 살아갈 모든 사람 또는 생명까지라도 근본적으로 조금도 차별된 게 없다. 제가 이제 육교 단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무릎을 한번 친 게 있습니다. 즉심시불이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자리, 그 자리. 너 앉아있는 자리, 선 자리, 누워있는 자리, 이르는 자리, 밥 먹는 자리. 아,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이다. 그게. 즉심시불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비록 부처님 같은 행동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처럼 자비와 어디 경륜을 가지고 제조사업 설사 모든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본에는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무분별이죠. 사실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똑같은 그러한 경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릎치는 일이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시 삼차별 마음 부처 중생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자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실물의 그 경치를 이거 그림자를 그린 게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를. 그래서 실경만은 못하더라. 실치 경계만은 못하더라. 송아기를 부인신각득해도 무려 사람의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도 무수인 비성이라. 인정을 받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 이상의 스승에게 인정을 받으라. 인가를 받으라. 너는 내 후계자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네가 깨달음을 보여서 말을 해서 내가 그렇지. 너도 틀림없이 깨쳤다. 이걸 받으라는 것이지. 너는 나에게 잘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죽으면 너를 후계자로 세운다.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시민자리, 마음자리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후계자가 되지 말라 해도 대중들이 다 이렇게 옹립해서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아무리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해도 대중들이 이렇게 제재라고 대중들이 제재를 못 하면 결국은 하늘이 진리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부처와 조사를 몸 가운데서 일으키면 이게 불조 신중기 하면 깨우자 깨우자 이렇게 세우자. 사실 누워있을 수도 있죠. 부처가 깨우자 이렇게 세우자. 괭천 조양상이라 넓은 하늘에 밝은 별 되어 비치리라. 아 그렇죠. 이게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곧 쏟았죠. 앞에 쏟아지는 것. 그러한 별이 되려면 마음을 알고 진리를 깨쳐라. 이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각성장감. 먼저 깨침으로 장차 깨침을 깨닫게. 내가 깨쳤으면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라. 각하출각이라 그래서 각하. 깨달은 사람 아래에서 깨달음이 나오겠다. 깨달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해야 그 아래서 나도 깨달음을 이루기가 쉽다. 이게 그렇지 아니하고 미혹한 스승과 사적으로 연계돼가지고 사적으로 연계돼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봤자 오히려 문명 벌레만 쌓이고 재운만 쌓이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성자를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주세불 대원정각을 이루신 소태잔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그래서 각하출각이라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러 깨달지도 못하고 그런다 하면 어렵다고 봐야죠. 또 개시민 후심이라 열린 마음으로 뒤에 마음을 도장 찍어야 한다. 내 마음이 열렸으면 다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은 열렸구나 하고 시민을 찍을 수 있다. 다시 도장을 눌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은 사정으로 오갈 수가 없다. 건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수무소식하면 부지런히 닦아서 쉬는 바가 없으면 쉬지 말아라. 다시 말해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부시선 부처지라고 그러셨으니까 쉼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쉬어가. 오늘 못했으면 아, 내일이면 되지. 아니 뭐 내일이 닫히면 아니 뭐 오늘로서 끝나간대. 아, 또 뭐 다음에 오면 되지. 모레 오면 되지. 이렇게 미루다가는 부처의 길에서 도태되는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 불조 자리림이라 부처와 조사가 저절로 가서 살아. 구원다 어떻게 구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부처가 다가오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부처가 일어나도록 해줘라. 해라. 아, 내 부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누가? 스승도 안 해줘요. 권력자도 안 해주고 부유한 사람도 안 해주고 안 해줘. 결국 내 부처는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결론적인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일체 중생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일체 중생은 한일 하나란 뜻이고 첫 번째란 뜻이고 체는 이제 절이라고도 이제 끈탁할 때는 절이고 또 이제 모든 것을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체라고 읽는다. 중생은 물이 뭐 모든 뭐 군신 이런 것들 이야기고 생은 뭐 낳는다 살다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특히 일체는 인식된 모든 현상 의식에 형성된 모든 현상을 이야기한다. 안입이설신의 육군과 그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의 육경 곧 12처의 영역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육군 또 색성향미촉법 육경이죠. 이제 또 이제 육식 이제 근진상대 식재기중이라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육군이 육진 이제 육경이죠. 이게 육군이 이제 안입이설신의가 이제 색성향미촉법을 이제 상대를 하게 되면 식 그러니까 안식 비식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안식 비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그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어떤 경계를 대하지 않으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은 보는 것만 작용하지 그게 눈이 듣는 건 작용을 못합니다. 입은 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만 하지 그것이 눈이 아니 입이 뭐든 본다거나 또 듣는다거나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육진을 상대를 해야 아르마리는 그 가운데에서 생긴다. 그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체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12천만 이야기했는데 더불어서 식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중생 다 그런 의미죠. 생명이 있는 그 존재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든 생명만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 유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통틀어서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가진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더 좁힌다면 결국은 부처를 이루지 못한 미혹한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을 결국 중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체중생이란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죽주머니를 피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가죽주머니 명이 담겨져서 행주자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 마음이든 영혼이든 간에 그게 옷을 입었다고 말이죠. 옷을 입었다. 그 옷을 입고서 스스로 행주자화를 할 수 있을 때 그걸 1차적으로 중생이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륙공의 세계, 즉 물속이든 육지든 공중이든 의탁할 몸을 받지 못하고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일체 중생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사는 생명보다는 지상에 사는 생명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지상에 사는 생명보다는 저 허공에 사는 생명이 훨씬 많다. 그래서 대령으로 보면 하나일지 몰라도 개체적인 영, 계령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냐. 3천, 4천 세계의 3천, 4천 세계의 생명이다. 다 생명들이 산다. 몸을 받아서 사는 생명도 있고 몸을 받지 못하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흥법계 사는 생애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셋째는 일정한 몸이 일정한 생명을 가진 이제 금주를 비롯한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삼독심이나 오욕염 또는 온갖 벌레 등이 끌어오르는 생명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 못됐으면 중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1분 일각도 마음이 푸르르 끓고만 있지 안정이 되지 않았다. 선을 통해서 정좌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에서 벌레 망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1분 1초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1찰나 간에 찰나는 뭐 누구 셀 수도 없겠죠. 시간적으로 97번인가 100번인가 마음이 일어난대요. 요동을 한대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찰나 간에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97번인가 100번인가 하여간 90번 100번 그렇게 요동을 친다. 어떻게 세봤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벌레망상에 끌어오른다 그 얘기죠. 그러면 뭐 이것은 중생의 세계에 사는 중생일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제 성품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일체 생명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부지심, 불복성, 불강리 이것이 중생이다. 마음 모르고 성품 회복하지 못하고 아 진리 깨닫지 못하면 이거 중생이죠. 이게. 그래서 겉만 중생이 아니라 속까지도 중생인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생명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고 할 때 아니 겉은 참 매콤하고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그걸 사다가 집에서 딱 확인해보니까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수정문 막삼나서 커버 정변 이윤호 족돌이 자라 저곳 세상에 나와 이곳에서 경치를 살펴보는 뒤 아따 육지는 어디 클럽이 물이 좋다냐 이 미친 자라는 벌써 놀궁리만 쳐 하는디 자라씨 육지는 처음이시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제가 잘해드릴게 나 따라오셔요

클럽이고 바다 클럽이고 어디든 너는 바다 빠지고 간다고 서울 스웩이든 시골 바이브든 궁합 울림은 들어 제끼는 나라고

0: 역시 육지가 물이 좋긴 좋구만. 용궁 물고기들이랑 차원이 달라보네. 아따 거기 아가씨.
1: 네 차라 오빠.
0: 나랑 같이 한 판 더 흔들어 보자고. 놀아 보자.
2: 설시고 설시고.
0: 실화장 좋다.
2: 잘한다 잘한다.
0: 설시고 설시고.

0: 나우야 놀자. 밤새 도록 나랑 놀자. 자랑 오빠 나와 놀자. 밤새 도록 나랑 놀자.
1: 죄송해요 용왕님. 전 안 되겠어요. 용궁보다 쪽지가 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도끼 간이고 나발이고 전 한 판 더 흔들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3: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교단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의 근본을 두며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온전한 정신을 흩버리는 데 바빴는가? 흩어진 정신을 모으는 데 바빴는가? 밝은 정신을 어둡게 하는 데 바빴는가? 어두운 정신을 밝히는 데 바빴는가? 몸과 마음이 죄 짓는 데 바빴는가? 복 짓는 데 바빴는가?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 사업이나 교화, 교육 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 없지요. 마음에 쌓인 번잡한 생각과 욕심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두들 아침 좌복에 앉게 되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로부터 비롯되는 실망과 낙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니까요. 그 욕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무심한 듯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날씨 자체가 경계가 되는 이 계절엔 더더욱 그렇지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인도품 26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어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요즘 세계 정세와 혼란한 인류의 양상을 그대로 비유한 듯한 방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란 어떤 태도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법문이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안단테를 오늘 피아노 연주 대신 하모니카 연주로 듣습니다. 로버트 본 피글리오의 하모니카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만 있어도 허기를 달랠 수 있고요. 싱그러운 바람의 손길과 아름다운 별빛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죠.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모두가 은혜임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행복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피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 즉 진대지가 일진 법계로 화하여 시비 선악과 염정 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대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7장 무시선 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0장 온천지 그대로가 무시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8. 이정원이 여쭙기를 어떻게 하여야 증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의 마음이 잠시라도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라.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니, 그를 나의 선생으로 인정할 때에는 어찌 미운 생각이 나겠는가? 이것이 곧 미운 데에 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라.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로 명심하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랑 가운데는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정당한 사랑이면 이어니와 부정당한 사랑이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랑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여 다른 일에 방해될 기미가 있거든 반드시 용단심을 이뤄내어 대체 행사에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곧 애착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니라. 그대가 이 두 가지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면 곧 원만한 마음을 얻게 되리라. 19. 한 제자,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증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이 사람의 처사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에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2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 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2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사람 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되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 그에 따라 재와 복의 길이 나누이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인도품 18장과 21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나팔 불어요 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7. 학인이 묻기를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으니 부모 보은되는 내역을 더 자상히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의 영명이 천추의 영전됨이요 그러한 불보살을 세상에 희사한 공덕으로 자연 하늘복이 돌아감이요 현생과 후생을 통하여 도덕 있는 자녀의 감화를 받기가 쉬움이니라. 8.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시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주시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대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은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 9. 사요의 주지를 설명하시기를 자력 양성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위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지자 본위는 지와 우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나 지자가 선도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타자녀 교육은 자기 자녀, 타 자녀를 막론하고 국한 없이 가르쳐서 교육을 융통시키자는 것이 그 주지요.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니라. 10. 자력 양성의 대지를 해설하시기를 먼저 생활 방면에 자력을 본위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지키자는 것이요 정신 방면에 있어서도 자력 신앙을 근본하여 모든 신앙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믿자는 것이며 모든 공부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자는 것이며 모든 사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정성을 바쳐서 모든 일에 자타력을 병진하되 자력을 근본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니라. 11.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뢰하는 심리를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자기가 능히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편히 지내자는 것이요 둘째는 죄와 복이 자기에게 근본에서 자타력이 병진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갓 이치 없는 타력의 믿음에 미혹함이니라. 12. 과거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 중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함을 해설하시기를 정부의 강압이 심함으로 민중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개척하거나 건설할 만한 정신을 기르고 펼 수 없었음이요 도가에서도 과거의 인습에 집착된 점이 많아서 대중적 교리가 되지 못하고 타력적 교화에만 그쳤음이요 일반 가정에서도 대개 미신 행사나 풍수 예언 등에 끌리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바라고만 앉아 있었음이라. 그러므로 공도 사업이 결함되었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위편 7장에서 12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성하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 위는 몸과 마음을 조복받은 자리로서 재생명리와 시기질투와 모든 명상이 공한 자리에 오른 위요 생활이 법도에 맞고 공부도 진리의 채줄을 잡은 위니라. 출가위는 심신을 출가한 자리로서 시방을 한 집안 삼고 사생을 내 몸으로 알며 교단을 내 집 삼고 교단 일을 내 일 삼아 사사로운 마음이나 삿된 마음을 내지 않은 위니 아집, 법집, 소국집, 능집을 지어 그 속에 머무르면 출가위는 될 수 없느니라. 대강열의위는 심신을 자유하고 만능만화를 자유자재로 나타내며 여의 보주를 얻어 칠정에 부동하고 자유하는 위인이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내 법은 특신급이라도 이 법에 죽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갈 것이요 열의 위에 올만한 사람이라도 이 법을 지키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받아갈 수 없다고 하셨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특신급은 대각의 뿌리가 박히고 결실의 꽃이 처음 피는 시기라. 이때 음계에서 성성식이 이루어지고 법기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느니라. 법마상전급은 중근을 조심히 할 때이니 과거 수도인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더 이상 위로 오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으나 지금은 밝은 시대라 반 이상이 진급할 수 있느니라.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위는 견성을 해야 오르는 자리니 그러기로 하면 성리를 보고 말하고 은혜를 보고 말하는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법강 항마위가 조심해야 할 점은 복주머니를 가지면 놓을 줄 모르거나 부유한데 처하면 수도할 줄 모르는 것이니 크게 경계해야 할 바니라. 또 출가위는 덕을 합할 줄 알아야 오르는 자리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치 자신만 위해주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덕이 널리 미쳐야 하느니라. 대강열의위는 마음 공부에 토가 떨어지고 만능을 얻어 입정과 출정을 자유자재하는 위로 제일 부지런하고 무등등한 대각의 자리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법위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급이 바로 보통급이라 길들지 않은 망아지처럼 방황하다가 영생토록 제도받을 길로 들어섰으니 모두가 춤추고 기뻐할 일이니라. 특신급은 교선으로서 수십억 인류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요 법과 회상과 스승과 진리와 둘 아닌 신심으로 일생과 영생을 귀한 사람의 급이니라. 그러나 신심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죽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꾸고 걸음을 하여도 소용이 없느니라. 법마 상전급은 교정으로서 법과 마, 정과 사를 판단하여 심신간 바르게 나아가는 급이니 보는 것이 날카롭고 바름으로 교단을 바로잡을 수도 있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래서요, 물질 있는 사람은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가, 그 마음을 나는 가르친다. 우리 문벌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친다 이 말이죠. 물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잘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요, 잘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고에 따라갖고 거기서 뭔가 하면요, 행과 불행, 재와 복, 이게 갈려지잖아요. 오히려 물질이 말입니다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뭘 가르친다 그랬죠?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이거요, 이 대목이요, 지금 엄청난 것입니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이요. 제가 쭉 그 전에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과거 기독교 중세, 중세 천년간은 뭔 중심의 시대였죠? 예. 신본주의. 신본주의. 신본의 사상이 지구촌 전체를 다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서양은 신본주의지만 동양은 뭡니까? 동양은 과거 선천시대, 천권시대, 천권, 천권,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권리 잡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천황, 천황폐하, 하늘로 모시는 거요. 이게 그 천권시대였다. 그 신권하고 같아요, 이것이요. 자, 이것이요,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뭐로 바뀝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죠. 인본주의. 인본. 자, 인본주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인본주의를. 휴먼이죠. 예, 휴먼. 휴먼이 뭡니까? 인간이죠. 휴머니즘. 인본으로 바뀐 거요. 자, 인본으로 바뀌는데, 우리가요, 이 인본주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아마 한 4,500년을 살았어요. 이 4,500년을 인본주의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인본주의로 살았어요. 사니까는 뭐가 나타납니까, 지금?
1: 자연파괴.
0: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인본주의가 가져다 준, 인본주의가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지금요, 인간이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 현상, 핵, 아이고, 참말로 핵 때문에 요새 지금, 핵,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우리가 핵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세뇌를 받았어요. 제 세뇌를 받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세요. 인간 본위로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바꿔야 하는데 뭐로 바꿔야 되느냐? 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린다 그랬죠? 네. 자,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걸, 그래서 인본주의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 은혜 본의 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인류 역사에 흐름을,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도는 거, 돌려야 되는 거요. 돌려야 되는데 뭔가 하면요, 감사로 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은혜로 돌려야 되는 거요. 인본에서, 인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말입니다. 자연 현상을 다 파괴잖아요. 자연계를 파괴잖아요. 아까 제가 익산의 아파트 얘기했죠. 그게 지금 뭔가만요. 파괴 현상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보여주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뭐로 받게 되는가 하면,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원불교 열으신지 아십니까? 은본. 은혜본이로 살아라. 인류 역사,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들에게 외쳐주신 그 지금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은본이에요. 은혜본이로 살아라. 이걸로 주의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드릴 말씀 많습니다. 내가 이걸 이제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신문 내다가 내가 이제 신년 메시지로 은본주의 인류 문명의 새로운 희망. 은본주의 인류 문명의 새로운 희망. 멋지죠? 이런 타이틀로 제가 이제 신문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써갖고는요, 신문에다 냈어요. 자, 신문에다 딱 냈지만, 서울에 있는 어느 교도가 그 글을 읽고, 제가 이제 이 흐름, 이런 흐름들을 쭉 다 해갖고 다 글을 이제 간단하게 썼거든요.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조금 내용이 이제 짧지만도요, 그렇게 딱 썼지만도, 그거를요, 어느 여자 교도님이 다 읽었어요. 다 읽고는 저한테다가 통 메시지를 탁 보냈어요. 어떻게 보냐면,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유식하게도 영어로 탁 보냈더라. We have to do.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We have to do. Have to do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We have to do.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Something이 뭡니까? Something이 있다, 없다. 아, 우리 지금요. 우리 여 지금 오시는 분들 저하고 something 있죠? 아, something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오시는 거 아닙니까? 다 something, 무엇인가를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하면 은본주의예요. 멋지죠? 이렇게 갖고는 문자를 보냈더라니까요. 우리 해야 합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 말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본주의 우리 실천합시다. 에이? 실천합니다. 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원로 한 분이요. 제 방에 있는 에어컨 그거 청소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나 에어컨 안 쓴다. 그랬더만 또, 아, 그래도 청소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주라. 그랬더만 또 오셔갖고 이제 청소를 싹 해주고. 근데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이제 먼지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쌓이는데, 뜯어갖고 보니까요, 그 뭐 망 같은 것이 들었더라니까. 그걸 보여주는데요. 아따, 거기에 뭐가 그냥 이제 먼지가 그냥 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솔로 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갔다가 탁 장치를 해주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청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니까요. 했지만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런 것 하나도 말이죠. 은본. 은본의 실질적인 행위, 실질적인 실천. 이거를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요, 감사합시다요. 네. 근데 이 대목이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지금 이제 가르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타락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력생활을 하는 방식을, 이건 뭡니까? 아, 우리 교리로 볼 때 이게 뭐냐고요? 일상생활법에서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게 교리로 뭐냐고요? 자력양성. 아따, 맨날 자력양성 하면서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 말은 자력양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력 양성이에요. 자력을 양. 그래서 자력 양성은 뭐가 주체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의 자주력. 정신의 자주력. 이 자주력이 서야 돼요. 이 자주력이 확실하게 선 사람이 뭔가 하면요. 일체의 유심조. 또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자기의 자주력의 바탕에서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돌리자. 아니,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을 돌리자. 그게 먼저네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을 돌리자. 내가 배워가지고 뭐가 됩니까? 치자가 되는 것이죠. 치자가 되는. 그래서 자, 이것이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공식 모르는 사람은 공식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이 대목의 전체를 몰아서 딱 말하면은, 몰아서 이게 뭐, 말하면은, 이제, 이, 바꾸치기 하는 거요. 바꾸치기 한다. 바꾸치기가 뭡니까?
1: 역사지.
0: 바꾸치기. 자, 이걸 또 이제, 또 다른 말 하면 대치 공부. 대치 공부, 대치. 바꾸치기가 대치예요. 자, 대치가, 이 공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지요?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불경에서. 수심결. 그렇죠? 바꾸치기, 대치 공부. 이를, 그러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음 다스리는 법 아닙니까?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하면요.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 바꾸치기하고 대치를 잘 해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이 딱 날 때, 뭐로 바꾸치기 합니까?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꾸치기 하는 거고 대치 공부예요. 이거를 잘하는 것이, 이것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그 있는데요. 이 바꾸치기 하는 것을요, 제가 이제 그 칼럼 보내주는 사람이요, 저한테다가 칼럼 보내주는 사람이, 자,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써야지 강의 잘한다 그러더라고. 자, 절, 사.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절, 사. 이제 모르겠죠? 예. 아니,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자는 뭐 누구겠습니까? 자가
1: 자식,
0: 예, 아들 자자지요. 예. 근데 우리가 옛 인물 중에서 자가 누굽니까? 인물, 그렇죠. 공자, 자왈, 누가 자왈, 자가 누굽니까? 공자왈, 이 말이죠. 예, 자왈, 그게 자, 절, 사. 자, 공자가 절, 끊었어요. 뭘, 네 가지를 끊었어. 공자가 끊은 네 가지. 이게 이제 뭐만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저 끊은 네 가지, 공자가 끊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 이제 그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가 끊은 네 가지를요. 이제 무의, 이게 없애는 무자예요. 뭐 이렇게 돼요. 의의를 끊어내요. 없애요. 무의. 이제 뒤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무필, 필을 끊어내요. 필. 피를 끊어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고, 이 고자가 뭔 고자입니까? 고점 될 고자. 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오늘은 삼복 가운데 마지막인 말복이죠.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요 며칠 전부터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덕분에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네요. 하지만 여름이 또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여전히 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오늘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마지막 북다림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바쁜 아침이지만 마음도 건강하게 챙기시면서 시작해볼까요? 8월 14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7: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8: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스비 나의 여름 설명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오늘까지 지나고 나면 진짜 여름이 성큼 물러설 준비를 하여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여름의 고비는 잘 지나간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더위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는 비가 좀 제발 시원하게 내려서 가뭄을 해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히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까지 곳곳에 비 소식이 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정말 이 가뭄이 해소될 정도로 시원하게 좀 내려줘서 우리의 이 고민과 걱정까지 좀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신나게 함께 해볼까요? 듣고 싶은 음악들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듬뿍 담아서 저희와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얘기들 담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저희가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쨈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뒷번호 9083 쓰시는 분께서 초복, 중복 다 제대로 못 챙겼는데요. 오늘은 전복으로 마지막 복날을 기념해보려고요. 지난번에 특가전 쿡방으로 나온 버터구이도 하고요. 회로도 먹을 생각입니다. 아, 맛있겠네요. 버터구이는 진짜 쫀득쫀득해서 맛있고 전복회는 오독오독한 식감이 진짜 또 별미잖아요. 그걸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기름소금장에 이렇게 탁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죠. 전복도 정말 먹으면 맛도 맛있지만 보양되는 그 느낌이 있어서 9083님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문드러님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이네요. 뜨거웠던 더위에 힘들고 지쳤는데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남은 여름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도 뭐 지난주보다는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삼복 중에 하나인 말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잘 챙겨드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하나이팔님 원래 광복절 즈음에서 더위가 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다행히 일찍 더위가 가셨네요. 그래도 만난 거 잘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오하나이팔님 오하나이팔님도요 만난 거 잘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체리필터 달빛소년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트랜스픽션이에요. 내게 돌아와.

체리필터의 달빛 소년, 트랜스픽션의 내게 돌아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6분 31초 지나고 있어요. 신복수님이 연아씨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은요 어제 비가 병아리 눈물만큼 내리다 지나가더라고요. 비가 그러기 내리기 싫은가 봐요. 좀 내려야 할 텐데. 그러니까 요새 지금 뭐 뉴스 보도에 나오는 장면들만 봐도 감염이 엄청나게 심각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느끼기에도 비가 안 내린 지가 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처럼 비를 반기지 않는 사람까지 비를 기다릴 정도가 됐으면 엄청나단 얘긴데, 이제 좀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비 예보가 나와 있으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7649 뒷번호 쓰시는 분, 연아님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8일에 서울에서 연천으로 이사가서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드디어 저 서울로 다시 이사 나왔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제 출근길 퇴근길이 조금은 가벼워지시는 건가요, 7649님? 네, 그만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또 짧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되긴 하네요. 7649님, 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출퇴근길 되시길 바라고요. 화사의 노래 듣고 올게요. So cute.

화사의 So Cute, V Next Door의 Step by Step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흰 박혜원, 너 파랑 물고기들 노래 전해드리고요.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조지와 민니가 함께 부른 함께라면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이 골라주신 노래 3곡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저희와 나누고 싶은 음악들 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3부에 로라장 준비하는 날이니까요. 로라장에서 들으면 진짜 신나겠다 싶은 노래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저희에게 건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쑥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551 고객님께서 더울 때는 신나는 음악만 생각나더니 살살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부드러운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라며 보내주신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김창남, 선녀와 나무꾼, 김종국의 사랑스러워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51 고객님 신청곡 외쳐요.

신청 곡 왔죠요. 오늘은 5551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마법의 성, 김창남 선녀와 나무꾼, 김종국 사랑스러워 전해드렸어요. 5551님 덕분에 선녀와 나무꾼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자, 오늘 3부에는 로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소야 딘딘 3, 4 띄워드리고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일주일 가운데 가장 신나는 오늘, 거기에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더 신나는 금요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 잊지 않고 나의 로라장을 찾아줘서 다들 너무 고마워. 아침부터 웃음꽃이 활짝 핀 너희들의 얼굴을 보니까 나까지 그 해피 바이러스에 옮은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 재미나게 놀아보자고. 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지. 안전장비는 필수, 음악에 취한 건 선택. 그래서 말인데, 듣고 싶은 노래 있음 얘기해주겠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기에 딱 좋은 노래들로 마구마구 신청해달라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다같이 렛츠 로라!

차장우 막다방 스피노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문드로 친구가 골라준 루선의 스위스보이, 디바의 조이, REF의 이별공식, 클릭비의 카보이, 뒷번호 6136 친구가 신청한 임창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감미연 에릭 파파라치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폴라 압둘의 스트레이트업 들으면서 지금 이 분위기 끝까지 이어가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희편 39장 법문입니다.

0: 입니다.
1: 예.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원우, 봄, 여름, 가을, 겨울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8월의 중반을 접어들고 있고 오늘은 삼복더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3부에는 로라장 여러분하고 신나게 즐겨봤어요.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에너지를 가득가득 채워가셨길 바랍니다. 7296님께서 3일 휴일을 생각하니까 기분이가 좋아요. 오늘 반찬일까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는데 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금요일에 좀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가는 편이거든요. 집까지 거리가 되게 먼데 금요일에 유난히 좀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진짜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것만큼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조금 웬만하면 빠르게 집에 가는 편이긴 한데 꽤 기분이 괜찮습니다. 네, 마치 주 4일 근무하는 것 같은 기분을 살짝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주말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가 4일로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결정하셔도 되나요? 지리구리님? 가능하시다면 좋은 생각? 3097님 금요일이군요. 신나기 시작이네요. 내일부터 연휴! 라고 하시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진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다들 더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 연휴가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라는 거 그리고 태극기 개항하는 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꼭 챙겨주세요. 3097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함께 드릴게요. 전진 와!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소에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훈 선양을 위한 스마트 안내판 설치를 추진합니다. 국민 참여 예산을 집행해서 독립유공자 바로보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는요, 광복절을 계기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 3천여 기 가운데 우선 훈격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50여 기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가로 20cm, 세로 120cm의 크기로 독립유공자의 이름과 출생, 사망연도, 본적, 훈격, 독립운동 계열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QR코드도 제공합니다. 엊그제인 12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왕산 허위선생 묘소를 시작으로 어제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충정군 민영환 선생 묘소에서 제막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선녀들의 숭고한 정신과 독립의 역사가 국민의 삶에 더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소에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립묘지회 독립유공자묘소에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르세라핌, 피어나, 클래식콰이어의 내게로 와 두 곡의 노래를 함께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한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한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양요섭의 마음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분명 있었는데 없는 8월의 반을 찾고 싶습니다. 이번 주면 진짜 또 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덥네 어쩌네 하다가 8월 맞고 어느새 또 반 사라지니까 시간에 뭐 발이 아니라 날개라도 달렸나 싶습니다. 분실 신고하면 누가 찾아줄까요? 찾으면 다시 쓸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나간 거 아쉬워만 하지 말고 지금을